보던 나무에서 연둣빛 이파리가 돋아나는가 싶더니 창밖은 어느새 싱그러움 그 자체인 요즘이죠. 연두에서 초록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즐거움이 바로 지금 이맘때만 느낄 수 있는 계절의 묘미일 겁니다.

노란과 녹색의 중간으로 불리는 연두색은 색채 심리학에서도 힐링의 색으로 통한다고 하죠. 실제로 연두색을 가까이 하면 눈에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는가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봄에서 초여름까지 1년 중에 딱 이맘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싱그러운 연두빛 시간들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만나보시죠.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입주 1306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적극으로요. 미니 리퍼튼의 Loving You였습니다.

0: 자, 그 연두색의 영어 이름은 yellowish green. 초록의 노랑을 살짝 섞어 놓은 뭐 그런 싱그러운 색. 그죠? 청포도, 풋사과, 완두콩. 그리고 오늘 날짜 5월 2일에 딱 맞는 다대기 오이. 예쁜 연두색입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5월에 접어들자마자 연두빛 레이스 커튼을 걸어둔 것처럼 창밖의 풍경이 점점 싱그러워지고 있어요. 여리여리한 연두빛이 우리 곁을 머물러 있는 시간은 늘 아쉬울 정도로 짧게 지나가죠. 며칠만 지나면 금세 초록이 짙어지고 진해질 텐데 지금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이 연두의 시간 여러분들 충분히 누려보시죠. 자,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려볼게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이제 막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그리고 존 박의 굿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핵콩님, 신발장에 해묵은 신발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이들 신발이 벌써 작아져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쑥쑥 자라준 것 같아서 고맙고 찡하네요. 신발만 봐도 성격들이 보이는. 큰애 신발은 흙투성이에 낡은 반면 작은애 신발은 깨끗하고 구기만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성격대로인지. 형제가 제각기 다른 것도 참 신기하고 웃기네요. 크크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볼수록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애들 이제 뭐 밥을 먹여놔도 누구는 턱 밑에가 참 깨끗한데 누구는 참 넌 이걸 어떻게 흘리고 먹었니 싶을 정도로 많이 흘리고 먹고. 그죠? 꼭 그렇게 가방에다가 학교 갈 때 챙겨가는 거 보면 누구는 꼭 물건 다 빼놓고 그러고 빈 가방만 들고 다니고 누구는 그 조그만 가방에다가 물건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고 무겁게. 저는 좀 어렸을 때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신발 그리고 이렇게 뭐 음식 흘리는 거, 뭐 남기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좀 깔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옷에도 잘 안 흘리고 근데 오히려 나이 들고 아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가? 국이 자꾸 흘러. 예. 네. 그러합니다. 예.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구나. 예. 자, 포천스타님. 간만에 문자 한번 남깁니다. 포천에서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3003번 버스기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선물해 주신 이어폰으로 방송은 잘 듣고 있으나 문자를 남길 여유는 부족했는데 주말이라 이렇게 시간이 나네요. 포천분들, 별내분들, 3003번 버스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남양주 살 때 그 포천하고 별내 쪽으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별내 쪽에 이렇게 탄천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말에 시간 보내러 많이 갔었는데 거기에 계시는군요. 여러분 3003번 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기사님은 또 오늘도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물해드린 이어폰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시는군요. 기분 좋네요. 그 이어폰 받아가신 분들 지금 잘 쓰고 계시나요? 예. 자, 에이미 후지타, 투데이, 그리고 The Brothers Four, Try to Remember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악뮤의 벌레를 내고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옥님, 남편이랑 무작정 걸으러 나왔어요. 주말인데 제 기분이 가라앉아 보였는지 남편이 덮어놓고 나가자고 하네요. 아내 컨디션 살피는 착하고 세심한 남편입니다. 좋아요. 근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집안에 또 네, 엄마이자 나의 와이프이자 그죠? 집안의 기둥인, 큰 기둥인 우리 와이프가 기분이 안 좋다.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여보, 그냥 우리 잠깐 요 앞에 나갔다 올까? 왜? 뭐 그냥 우리 밥도 먹었고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우리 걸으러 나갈까? 뭐 그러지 뭐. 나왔는데 기분이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걸 느끼고 있을 때 남편이 뭐 바닐라 라떼라든지 이런 거 한 잔을 그냥 사서 무심히 툭 던집니다. 자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우리 오랜만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도 하나 먹을까? 좋네요. 그런 게 소소한 행복이죠. 요런 그 나의 파트너로서 있는 사람이 요런 세심한 디테일을 좀 챙겨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면은 그죠? 문득 행복해짐, 기분 좋음 느끼는 거 요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그리님, 매일 아침 댕댕이들이랑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을 산책을 하는데요. 오늘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영동대교 쪽으로 계속 걷고 있습니다. 돌아갈 길을 걱정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직진하는 우리 댕댕이들. 후진을 모르는 녀석들 때문에 오늘 안에 집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을 걷고 계시는데 영동대교까지 가셨다고요? 너무 멀리 가셨는데? 보통 이런 경우 돌아갈 때는 택시 타고 가지 않나요? 날씨가 좋아서 사람도 강아지도 다 신이 나나 봅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유나의 말도 안 돼.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실비아님, 알디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문자해요. 어제 에어컨 가동해달라는 손님 때문에 가게 냉방을 세게 했더니 아무래도 감기가 당첨인가 봅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환자분이 너무 많네요. 주말이 더 바쁜 직업이라 또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칼칼하네요. 어젯밤에 안 그래도 자는데 살짝 그 온도가 예 조금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낮은 풍량으로 선풍기를 이제 저쪽 좀 멀리 틀어놓고 잤는데 확실히 이렇게 딱 틀어놓고 자면은 목이 좀 칼칼합니다. 아유, 이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손님들 누구는 덥다 에어컨 틀어달라, 누구는 춥다 에어컨 저쪽으로 돌려달라. 똑같은 레시피를 만들어도 누구는 짜다, 누구는 달다, 누구는 밍밍하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말까지 일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일하면.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앤 머레이의 I just fall in love again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1부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0: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0: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5: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6: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일보지의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가운데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으로 1일 밝혔습니다. 휴온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언론에 보내온 성명에서 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파넬 수석 대변인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보석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2월 28일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려면 오늘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4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지만 이후 무역협상 타결로 관세율을 15%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합의를 다시 되돌리는 이번 결정의 표면적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내심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등 미국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공개 직후 미국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7.9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9: CBS
10: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바깥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와 달리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만 낮 동안에는 따뜻해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수도권은 종일, 충청과 전북권은 오전에, 강원영서는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어서 수시로 대기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청주 23도, 춘천, 광주 23도, 청주 24도, 대구가 26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여전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고 대기도 점점 더

0: 건조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주일인 내일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에 최대 120 이상, 남해안에 최대 60, 그 밖에 전국에 최대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태성의 날바 귀순 듣고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코첼라에서 이런 트로트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역시나 대성군.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오늘 좀 틀어봤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시즌 1 마무리가 됐죠? 1호부터 27호까지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도요,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또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즌2에, 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맹점 다녀오시면은 인증 문자 남겨주셔야죠. 네, 감사의 커피 쿠폰으로 저희가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고...

유시들 대장님께서 신청하셨네요. 유정석님께서 질풍가도 그리고 인철님께서 신청하신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듣고 오셨습니다. 2919님 알디 올해로 결혼한 지 43년 됐습니다. 1983년 봄 성동구 무학예식장에서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신부 손잡고 중간쯤 걸어오시다 말고 어서 데리고 가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예식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던 기억이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신혼 시절엔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당숙 조카, 외갓집 식구, 시골 동네 사람들까지 밤낮 없이 찾아와서 밥상을 하루에 12번씩 차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했던 우리 아내, 지금은 우리 딸 결혼시키고 신혼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안영희 씨, 지금껏 살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와, 그러셨구나. 그때는 맞아요. 뭐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당숙, 조카, 외갓집 식구, 시골 동네 사람들, 옆집 사람들, 친구들, 동창들, 뭐 사회 친구들 뭐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막 그죠? 결혼식에서 뭐 결혼식도 그렇지만은 끝나고 나서도 옛날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새댁이 이렇게 한복 곱게 차려입고 한복 앞에 앞치마 메고 그죠? 이렇게 막 진짜 끊임없이 요리하고 그러는 모습.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은 다들 이제 아주 소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딱 필요하신 분들만 모셔서 뭐 그러지 않은 집들도 있는데 요즘은 효율을 좀 더 따지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녹음하셨으려나 몰라요. 준이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급에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평소에는 발표도 잘 못하는 아들이 이정현의 와랑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을 춤까지 추면서 불렀다네요. 너무 놀랍고 믿기지가 않아요. 틈날 때마다 알디 라디오를 같이 들은 덕분일까요? 하셨습니다. 와는?

뭐 그렇다 치고 백지영이 총 맞은 것처럼은 과연 저희 영향일까요? 와는 목요일 날 이렇게 한두 번씩 나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죠? 이코망 할 때. 근데 심지어 총 맞은 것처럼을 춤까지 추면서 불렀다고요? 대시도 아니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녀석이 이정현의 와랑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부르는 것도 놀랍긴 하다. 오, 그 자기 태어나기도 한참 전 노랜데 그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됐나요? 1등 했나요? 이왕 하는 김에 1등 했으면 좋겠는데.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듣고 올게요.

자,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3056님, 토요일 아르바이트하러 왔는데 라디오 채널이 알디 방송에 맞춰져 있네요. 완전 개탄 기분. 2시간 힐링하면서 일할게요 하셨습니다. 어우,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두 배 벌어야죠. 그죠? 그래도 제 목소리 반갑게 이렇게 받아주신다니 너무너무 기분 좋고 다행입니다. 유란님,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봄날 공기가 정말 달다 싶습니다.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지만 오늘은 집에서 버릴 거 버리고 집 정리 좀 제대로 하려고요. 노동 의욕 높이는데 알디 방송 최고잖아요. 오래된 찐팬인데 사연은 처음 남겨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자주 놀러 오시고요. 그 코끝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좀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 여름 냄새, 봄 냄새, 뭐 이렇게 비 냄새 이런 거 잘 맡으시는 분들. 공기도 이렇게 맡아보면 그 무게감이 있죠. 네, 봄 공기는 정말 살랑살랑하죠. 네, 가볍지만 마냥 가볍지만은 않고 그 향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런 날, 네, 창문 탁 여시고, 네, 환기시키시면서 또 집안에서 정리 좀 해볼까요? 자, 노동요를 좀 틀어보도록 하죠. 미카의 Celebrate featuring Pharrell Williams의 곡이고요. 리조의 Juice 듣고 옵니다.

옹짱윤짱님. 옹짱윤짱. 네. 아이디 귀여운데? 옹짱윤짱. 35년지기 친구들이랑 퇴사 기념 여수 여행을 왔습니다. 왜 여수 밤바다인지 케이블카를 타고 밤 야경을 보면서 알게 됐네요. 나이 50 넘어서 우와 우와 우와 탄성을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은 바다 뷰 보면서 달콤한 알렉스님 목소리 듣고 있는데요. 당도 초과. 이거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좋네요. 근데 여수 저도 이제 그 한참 자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 한참 제가 이제 레이싱 경기하고 그럴 때 그쪽에 그 이제 트랙이 있어가지고 경기 치르러 몇 번 이제 내려갔었을 때는 여수 밤바다 이렇게 보면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경은 너무 예쁜데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여기는 한적함이 매력인가? 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다르겠죠? 네, 아무래도 그것도 거의 근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 얘기 같은데 거의 케이블카를 타봐야겠구나.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놀다 오세요. 황금호랑이님. 우리 아이디 거기에 호랑이가 되게 많네요. 네, 진짜 호랑이가 엄청 많네. 황금호랑이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태권도 품새 출전하는 둘째 응원하러 갑니다. 두어 달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네요. 단체전까지 나가게 돼서 긴장 한가득하고 갔는데 준비한 대로만 최선을 다하렴 하셨습니다. 잘하고 올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런 곳에 참여하고 또 경험해보고 또 순위권에 들던 들지 못하던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그 일이거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은경님의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알디님 방송 듣다 보면은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들 착한데 웃기고 편안한데 예의 있는 분들이신 듯.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알디님 방송 들으면서 힘든 마음 치유해가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씨도 착한.

편한데 웃기고 편안한데 예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저희는 약간 그 진입 장벽이 높진 않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근데 한 가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착함이에요. 착함. 매너. 네. 저희는 매너 없으면 게시판도 못 쓰게 합니다. 칼이에요. 자주 놀러 오시고 게시판 뭐 레인보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미나신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자, 노래 듣고 올까요? 박진영 그리고 선미가 함께한 When We Disco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듣고 올게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2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1시 5분부터 김윤주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모던 토킹, 브라더 루이 띄워드릴게요. 저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AI 바이오의 혁신이

0: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 신문 코리아 타임즈의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가운데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언론에 보내온 성명에서 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파넬 수석 대변인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보석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2월 28일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려면 오늘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4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유럽연합에 대해선 20%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지만 이후 무역협상 타결로 관세율을 15%까지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다시 되돌리는 이번 결정의 표면적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내심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등 미국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차원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사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내 감시 혹은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엔트로픽을 제외하고 다른 AI 업체들과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이스X,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의 자사 모델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5: CBS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0: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디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활력은 우리 삶의 노선을 긍정적인 파란불로 이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지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힘도 활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잘 알려진 활력을 높이는 대표선수로는 운동이 있고요. 누군가의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때나 나를 응원해주는 친밀한 마음을 만날 때도 실제로 활력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로를 지지해주는 소중한 관계 잘 지키고 있나요?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에겐 에너지가 복리로 쌓인대요. 가족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오늘은 서로서로 챙겨주기. 어디서 뭐하면서 듣고 있나요? 신청곡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매일 11시 활력폭발 매력 만발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늘 첫 곡은 코요테 우리의 꿈이었어요. 2229님 아이 병원 때문에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길에 충주 휴게소 들러서 랄랄라 듣고 있어요. 어느덧 3개월 차 처음엔 대구 서울 당일치기로 왕복 8시간을 매번 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여행처럼 그렇게 다니니까 아이들도 저희 부부도 행복한 주말이 되고 있어요. 랄랄라에서 사연이 나온다면 저희 가족에게 더 행복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 같아요. 와, 사실 대구 서울 왕복 8시간 당일치기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고되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마음을 바꾼다는 게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여행처럼 다니면서 행복한 주말을 매주 보내고 계시대요. 듣기만 해도 뭉클하네요. 이번 주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요. 이이구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 있으신가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하나둘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레노.

3777님 엉뚱발랄 환갑은 안 되신 귀여운 우리 엄마 스피커가 있는 작은 라디오로 CBS 김윤주의 랄랄라 애청하세요. 어느 날은 안테나가 부러져서 지지직 소리에 불편하니까 젓가락을 꽂아놓고 들으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놨는데도 엄마는 오늘도 주방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라디오에 행복해 하십니다. 저도 똑 닮은 딸인가 봐요. 문자가 편해요. 엄마 애청곡 들려주세요. 조용필의 바운스 청해 주셨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 안테나에 젓가락 꽂아도 돼요? 위험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네요. 아무튼 우리 어머님, 어머님 요즘에는요 라디오를 진짜 그 라디오 수신기 기계 있잖아요. 라디오로 듣는 게 오히려 더 좀 특별한 일이 됐잖아요. 뭐 차에서 들으시거나 레인보우 어플로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작은 라디오로 계속 랄랄라 들어주신다니까 어머님 너무 특별하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3777님 조용필 바운스와 함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0001님 가족 모두 진천 부모님 댁 가신대요. 랄랄라와 함께 스톤즈 언젠가는 듣고 싶어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러닝머신 위에서 음악 들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자작나무님도 사연 주셨네요. 자, 5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어디서 뭐하면서 랄랄라 듣고 계신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이에요. 삶은 여행.

개구쟁이님, 새벽에 출장 가는 남편 공항 바래다 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행복함을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작년 8월에 동생을 먼저 보내고 지옥에서 살았는데 음악으로 조금씩 치유받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음악이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개구쟁이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그리고 이승환의 화양연화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화양연화는 우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2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스타일님이 즐거운 주말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하셔서 REF의 이별 공식 준비했어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RF 이별 공식 1908님께서 봄날에 딱 어울리는 노래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신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쿨 노래는 그래요. 얼핏 여름에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사계절 전천후예요. 봄에도 우리 1908님 말씀처럼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3779님 춘천 가는 길입니다. 차가 많아서 결혼식 늦을까봐 걱정이에요. 랄랄라 음악 들으면서 침착하게 즐겁게 가고 있어요. 이 노래 가사 이렇게 바꿔서 한번 불러보세요. 도착하게 될 줄 알았어. 늦지 않게 올 줄 알았어.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3779님과 함께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드릴게요.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자탄풍 너에게 난 나에게 넌.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1748님 신청곡이에요. 로이킴 봄이 와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지의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가운데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휴온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언론에 보내온 성명에서 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동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파넬 수석 대변인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2월 28일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려면 오늘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4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0: 발표했지만 이후 무역 협상 타결로 관세율을 15%까지 낮췄습니다. 이번 결정의 표면적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내심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등 미국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사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내 감시 혹은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엔트로픽을 제외하고 다른 AI 업체들과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이스X,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 무기에 자사 모델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에 수도권 내륙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9.4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오이 무침 황금 레시피, 오이 소박이 맛있게 담그는 법, 오이 탕탕이, 오이 피클, 오이 김밥까지. 이맘때면 오이로 만드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몸에 좋은 오이가 제철을 맞아서 가격까지 착해졌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죠? 더구나 오늘은 5월 2일 오이 데이입니다.

0: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0: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1: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야!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

9035님의 신청곡 푸스켓돌스의 스웨이였고요. 5473님 켄 라슬로의 투나잇까지 댄서브라 두 곡을 들었습니다. 6580번으로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면 창틀 방충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고 이 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안 열 수도 없고 아 청소를 또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봅니다. 이게 참 창틀 청소, 방충망 청소가 큰 마음을 먹지 않고는 사실 별것도 아닌데 해보면 잘 안 하게 되죠. 게다가 봄철에는 미세먼지도 많아서 진짜 창틀이나

방충망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 주말이 다 가기 전에 저도 청소해야겠다 다짐해보네요. 5월 2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재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경숙님 남기셨고요. 사라 브라이트만이에요. First of May.

라이더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또 셀린 디온이었습니다. Tell Him, 또 댄 힐의 Sometimes When He Touch, 사라 브라이트만의 First of May까지 세 곡을 들었습니다. 8714님, 저는 얼마 전에 30년 동안 지내던 기일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기일날 뒷정리 중이었는데 남편 형제들이요. 이제 그만 정리하자 시동생이 얘기를 꺼내자 모두 콜하는 겁니다. 쿨하게 예고도 없이 마지막 기일을 그렇게 보냈네요. 인사도 없이요. 제게는 수고했다는 위로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허무한 마음이고 심적으로 좀 힘들었네요. 그동안 사실 몸이 안 힘드시진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좋은 마음으로 시대 기일을 챙기시고 또 한편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존재감도 느끼고 효능감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 집안 남자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고생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일을 정리하자는 얘기도 나왔죠. 이건 계속해서 형수님이 또 여자들이 고생이 많네. 그걸 인정하니까 또 기일이 정리될

소리님, 옥수 토박이님, 저니의 Faithfully 였고요. 또 폴리스의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까지 전했습니다. 1359님, 항상 해피송을 애청하는 50대 아줌마인데요. 오후의 시작은 지수님의 해피송입니다. 좋은 곡들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신청곡 가운데 준비했는데요. 이 곡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먼저 두꺼비님 청하신 데미슬로소스 Gypsy Lady.

7613님, 늘 해피송을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주말에는 더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해피송과 함께 하겠다고. 아, 너무 좋은 곡들 고맙다고 하셨네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신청곡이었어요. 혜숙님, 샬린의 I've Never Been To Me, 또 두꺼비님 청하신 데미스 루소스의 Gypsy Lady였습니다. 5E데이, 5월 2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나는데요. 오일탱크님, 마멀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가운데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으로 1일 밝혔습니다. 휴온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언론에 보내온 성명에서 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파넬 수석 대변인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2월 28일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려면 오늘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1차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2차 회담 가능성을 타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사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내 감시 혹은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엔트로픽을 제외하고 다른 AI 업체들과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이스X,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 자사 모델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까지 가세했는데 양 후보와 조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길게는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 남쪽 바다에서 동쪽으로 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데 흐리지만 낮 기온은 비교적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0.3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입니다.
1: CBS
2: 어머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잘 쓰지 않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켄 블랜차드의 책 리더의 심장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BGS였습니다. You Win Again.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들 또 명곡들 차근차근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레드본이었어요. Come and get your love. 그리고 바다로망스님 Cool and the Gang의 Get Down on It, Bill Withers의 Lovely Day까지 광고 후에 세 곡이 이어졌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조시 로스의 Hey How You Look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조시 로스는 학창시절에 풋볼 선수였다 하죠. 그런데 계속되는 부상과 두 차례의 수술을 겪은 후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컨트리 음악에 흥미를 느낀 건 대여섯 살 때부터였다니까 그를 살짝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간 셈이죠. 일단 중저음의 음색과 긁는 창법이 컨트리 감성에 적합한데요. 오늘 들으실 Hey How You Look은 이별 때문에 힘든 자신과 달리 행복해하는 전 연인을 보면서 느끼는 이질감을 노래했습니다. 85위 곡 조시 로스의 Hey How You Look 들으시고요. 이어서 테디 스윔스의 Mr. Know It All입니다. 테디 스윔스는 소울풀한 음색과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성으로 전 세계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아티스트죠. 컨트리, 소울, R&B, 팝 등 장르를 오가면서 자신만의 색을 담은 음악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는데요. 지난달 발매한 신곡 Mr. Know It All은 블루지한 리듬과 소울풀한 비트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담담한 도입부로 시작해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되는 곡의 구성이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한 쾌감을 안겨주는데요. 이번 주 82위 곡이죠. 빌보드 핫송 먼저 85위 곡 조시 로스의 Hey How You Look, 82위 곡 테디 스윔스의 Mr. Know It All까지 두 곡입니다.

테디 스윔스 미스터 노 잇 올이었고요. 조시 브루스의 Hey, How You Look까지 빌보드 핫송으로 만나봤습니다. 5월 2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모르는 계산책님, 보람님이 신청하시는 곡이에요. 알렉스 워렌이 노래해요. Fever Dream.

해리 스타일스였어요. 아메리칸 걸스 그리고 자라 랄슨의 러쉬 라이프 알렉스 워런의 피버 드림까지 전했습니다. 9057님이 지수님 벌써 4월도 끝나고 5월입니다. 4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5월도 잘 지내봐야겠죠? 하시면서 그러네요. 진짜 4월이네 하고 일상에 쫓기다가 얼굴 들어보니 5월입니다. 다들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5월도 벌써 둘째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즘 쇼폼 콘텐츠에서 BGM으로 많이 흐르더라고요. Tears for Fears예요.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댄 하트만이었어요. I can dream about you. 또 하총님 롤링스톤스의 Paint it Black. 또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이응복님 스콜피언스입니다. Always Somewhere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파넬 수석 대변인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2월 28일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려면 오늘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1차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2차 회담 가능성을 타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사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내 감시 혹은 자율살상무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엔트로픽을 제외하고 다른 AI 업체들과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이스X,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 자사 모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는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자 충청, 대전, 세종지역 병원 등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해 3시간 30분 만에 헬기로 부산으로 이송됐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를 찾아 손을 맞잡고 팔을 들어올리며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캠프 개소식에 참가해 이재명 정권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다며 부산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천과 강원도 방문 때는 장 대표에게 비상체제 전환이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박 후보 당선에 힘을 모으자는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에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까지 가세했는데 양 후보와 조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도, 습도는 54%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미언 첫 번째 트랙 언타이틀이었어요. 날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러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가요가 운전하면서 듣기에 진짜 딱이다. 근데 산책할 때 들어도 좋아요. 여행 가는 중에 들어도 좋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쉴 때 그때 잠깐 들으면 완전 기가 막히게 리프레쉬. 우리 봉팔님들 지금 어디에서 어떤가요 듣고 계신가요? 괜히 주파수 방황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청현님이세요. 봉디 5개월 하고도 22일 만에 듣습니다.

0: 직장 다닐 땐 레인보우를 틀어놔서 자주 들었는데 지금은 이직 준비를 하다 보니 못 듣다가 친정 와서 어머니가 잠깐 마늘 좀 꺾고 오신다고 기다리라 해서 차에서 듣고 있어요. 레인보우로 듣는 것보다 차 라디오가 조금 더 빠르네요. 잘 듣겠습니다. 맞아요. 레인보우는 데이터로 우리가 듣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청현님,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놀러와 주십시오. 이직 준비 파이팅 하시고요. 안 오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오는 게 좋다 이겁니다. 봉팔님들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죠.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새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현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먼저 만나보신 곡 백지영의 부담이었고요. 그리고 2423번님께서 김건모 잘못된 만남 가시죠 하셔가지고 바로 가봤습니다. 요 곡은 진짜 도입부가 사기예요. 다른 가수가 편곡할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오직 김건모만이 소화할 수 있는 곡이죠.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배짜리님, 우리 집 아이들 말을 참 안 들어요. 핸드폰 하느라 자세가 좋질 않아가지고 디스크 걸린다고 잔소리 해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습니다. 징글징글 잔소리도 지겨우시죠? 그러면은 그 디스크 발생한 허리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아이들 핸드폰 하는 곳에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자세가 안 좋으면은 자세교정원에 한번 데려가세요. 고통스러운 자세교정 치료 한번 받고 나면 아 애들이 이렇게 앉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이어서 우리 봉팔님들 5월의 연휴 시작 더 산뜻하게 만들어드리죠. QWER 내일은 맑음 유나 혜성 그리고 체리필터까지 가봅니다. 김꽃호님 신청하신 곡 낭만 고양이 어쩌다.

QWER 내 이름 맑음 윤아의 해성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아이디 멸시지오님이십니다. 봉디 1년 만에 아는 척 해봐요. 5살 연상 연하 커플 시험관 도전 그리고 임신 출산 그리고 작년에 육아휴직 중이라고 아는 척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회사 복직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치료가 최고네요. 남편 정주용 내 딸 정예리 사랑해 하투하투. 아, 멸시지오님의 그간의 행보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딸 예린이 잘 크고 있자요. 육아휴직 중에는 이게 확실히 수입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좀 팍팍한 게 아니에요. 많이 팍팍합니다. 노슬고슬 많은데 말이죠. 이제 우리 예린이 한우만 먹자. 멸시지오님을 위한 곡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 정주영님과 환상의 커플로서 행복하시라고 정은지 서인국 커플 재생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옛날 우결을 보면서 연애세포 자극 많이 받았었죠. 가인과 조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게 됐죠.

정은지 서인국 커플 가인족은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뒤에 꼭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은 영감님의 신청곡입니다. 박용하가 부르는 처음 그날처럼. 누군가 저에게 인생 드라마를 다섯 개 정도 뽑으라고 한다면 그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가는 드라마가 올인이에요. 2003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데요. 시청률이 그때 49.1%로 종영됐던 드라마입니다. 또한 극중에 나왔던 OST들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OST CD까지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운 우리 배우 박용하의 목소리로 처음 그날처럼 재생해드리고요. S사 드라마 중에 또 하나의 레전드를 뽑자면 화려한 욕망, 강렬한 사랑이 주제였던 발리에서 생긴 일 아니겠어요? 난 안 되겠니 이 생에서. 이연섭의 My Love도 준비했습니다. 진짜 그때 그 페인처럼 빠져서 봤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0923번님 신청해 주신 이승철까지 재생해 드립니다. 잊었니? 아니고 잊었니?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5340번님 농사 초보이신 우리 봉팔님이십니다.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올게요.

0: TBS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가운데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언론에 보내온 성명에서 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0: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려면 오늘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1차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2차 회담 가능성을 타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사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내 감시 혹은 자율살상무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엔트로픽을 제외하고 다른 AI 업체들과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이스X,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 자사 모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미 국방부가 다른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는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자 충청, 대전, 세종지역 병원 등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해 3시간 30분 만에 헬기로 부산으로 이송됐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홍천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4: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10: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9: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주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리즈가 부른 바람아 멈춰오다오 놀면 뭐하니 서울가요제 특집에서 이 곡을 불렀었죠. 아 저도 그때 그 놀머를 보고 있었는데 진짜 천년유원의 왕주연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진짜 홀려버리더라고요. 이 무대에서 넋놓고 감상했었네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우리 봉팔님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놀던 토끼님이세요. 우리 집 식구들은 샤워하고 수건을 항상 다시 걸어놔요. 제발 빨래 내놓으라고 해도 왜 안 내놓을까요? 제가 가족들에게 집이 너무 커서 문제냐고 뭐라 해도 안 듣습니다. 이만하면 귀에 딱지가 앉았을 텐데 에휴. 수건을 한 번 쓰고 세탁해야 하나 두 번 이상 써도 되나? 수건을 샤워 후에 1회 사용하고 나서 집안에서 정말 바짝 말릴 환경이 된다. 그러면 뭐 두 번까지는 오케이. 근데 습한 욕실에 다시 걸어둔다? 그럼 무조건 한 번만 써야죠. 수건이 올 사이사이에 세균이 번식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한 번 썼는데도 쿰쿰한 냄새 난다. 그럼 이미 박테리아 증식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건조하지 못할 거면은 재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저도 수건을 딱 한 번만 써요. 절대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트랙 박진영의 곡 썸머 징글벨 그리고 구피까지 가보죠. 다 잘 될 거야.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 구피 다 잘 될 거야 였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였던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푸치노님이십니다. 봉디 40대가 되고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육아하다가 수시로 방전됩니다. 운동 시작해야겠어요. 저 또한 너무나 공감합니다. 신체 한 곳이 늘 고장나 있고 한 곳을 치료하면 다른 곳이 고장납니다. 저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체력이 쭉쭉 떨어지고 있음을 요새 체감해요. 카푸치노님, 우리 이제 진짜 운동해야 됩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 어때요? 오케이? 오늘까지는 진짜로 쉬고 진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케이? 지금은 위켄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태연 위켄드 듣습니다. 3020번님, 저는 서울 성동 및 동대문 지부 소속입니다. 임명장 내려오면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지부장의 경우 셀프 임명제입니다. 이미 임명되셨으니까 활발한 활동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임명장 대신 꽃을 보내드리죠. 1605번님 신청해 주신 아이유가 들고 있는 라일락으로 가인까지 갑니다. 피어나.

태연의 Weekend, 아이유 라일락 1605번님의 신청곡 가인의 피어나였습니다. 1463번님이세요. 똑똑 혹시 기억하실까요? 임용 공부할 때 아빠가 산으로 가라 해서 서운하다고 사연을 보냈었는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임용은 안 됐지만 직장 생활하다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축하해 주세요. 내 딸 주희야, 좋은 사람과 내딛는 새로운 인생길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아. 너희 뒤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나의 큰딸 사랑해. 우리 큰따님 아버님 말씀처럼 행복하십시오. 빈틈없고 남김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463번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8052번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바론세론입니다. 스티커 인증샷 보내요. 여수까지 앞으로 쭉 어디든 어떤 가요를 알리겠습니다. 부채도 들고 가서 더울 때마다 흔들게요. 여러 개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재고 많다면서요. 요새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가요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바론세론님이. 땡큐.

땡큐. 부채 더 보내드려요? 원해요? 안 돼요? 저희가 이 부채 재고를 확인해봤는데 조만간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봉팔님들께 또 남은 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유나와 10cm가 함께한 덕수궁 돌담길의 봄이란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전혀 존재를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민요와 국수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달달한 봄노래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불사 안지영이 직접 작곡 작사한 곡 유까지 재생해 드립니다.

유나 10cm 덕수궁 돌담길의 봄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유 재생해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디 뿌니님이세요. 봉디 굿즈 있으면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듯합니다. 부채 좀 이행시 지어주셨네요. 부들부들 채 채워지는 시원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부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팔님도 부채 왜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들 손풍기 있으시잖아요. 부채 이러다가 추가 제작 들어가야 될지 아 참 걱정됩니다. 그동안 어떤 가회에서 만든 굿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채도 있었고요. 그리고 티셔츠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코백도 있었고요. 핸드폰 뒤에 붙이는 그거 뭐라고 하죠? 그 그립톡도 있었고요.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차량 스티커도 있었네요. 야 이래저래 만든 건 많네요. 근데 사실 저도 그 굿즈들을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봉팔님들 다 보내드린다고 저희 제작진은 사실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추억 속에 남아있는 굿즈들입니다. 한 가지만 딱 해서 6개 채우고 싶긴 한데 한번 저희가 상황을 좀 볼게요. 일단 부채는 조만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부채 얘기 금지. 다른 부채 쓰고 계세요. 3066번님, 어제 22살 우리 집 공주 생일이었는데요. 엄마인 저의 대학병원 진료로 지쳐 잠들어 축하 파티를 못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늦었지만. 우리 3066번님의 따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우리 3066번님은 또 진료 검사 결과가 또 괜찮길 바랍니다. 검사만 받아도 이렇게 진 빠지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은 이렇게 편히 쉬세요. 8714번님, 대군부인 OST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즈가 부른 Behind the Shine 바로 재생해드리고요. 데이식스의 노아 노아 노아 그리고 7120번님 CN블루의 최근 신곡입니다. 킬러 조이까지 감상하고 오죠.

0: 잣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미래.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6: TBX 타고 상품권 타고
5: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6: 그러니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5: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연결의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주에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레몬님께서 신청해 주신 카더가든의 휴게소 준비했습니다. 봉팔님들 월요일에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가운데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언론에 보내온 성명에서 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파넬 수석 대변인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2월 28일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

0: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의 자사 모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미 국방부가 다른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는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자 충청, 대전, 세종지역 병원 등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해 3시간 30분 만에 헬기로 부산으로 이송됐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이른바 마약왕 박왕렬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어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모두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다카이시 산하의 일본 총리가 개헌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현 정권에서의 개헌 실현에 찬성하는 여론이 유권자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월에서 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우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카이시 정권 하의 개헌 실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47%로 43%였던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5: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자나 탁자의 수평이 맞지 않아서 덜컹거릴 때 있죠. 그럴 때 두꺼운 종이 한 장을 접어서 그 밑에 싹 넣으면 수평이 딱 맞는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고작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 작은 게 들어가는 순간 불편함이 사라지고 안정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내가 흔들릴 때 옆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눈빛,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바로 서게 합니다. 나를 받쳐주는 그 견고한 지지대만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으니까요. 베니킹이에요. Stand by me.

0: 베니 킹의 Stand By Me,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6712님이 그저 음악만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저 미친 거 아니죠? 하셨는데 아니에요. 전하고 싶었던 위로가 아마 6712님 마음에 톡 가서 닿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음악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아 감기인가? 쎄한데.
10: 초기 감기 쎄할 땐 세파렉신 연조엑스 쭉 짜먹고 목에는 바로, 몸에는 빠르게. 짜먹는 한방감기약 세파렉신 연조엑스.
9: 오, 짜먹으니까 편하네.
11: 경방신약.
1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3: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

팻 베네트의 Shadows of the Night이었고요. 사랑아지영님께서 청해주신 헐트의 마라크다. 그리고 5702님 신청곡이었어요. 스테펜우프의 Born to be Wild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진원님 청해주셨네요. 로보의 스토니, 포코의 Sea of Heartbreak, 9977님께서 청해주셨어요. 그리고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3793님께서 청해주셨네요.

Backstreet Boys의 Larger Than Life, 노을님 신청곡 띄워드렸고요. 스윗박스의 Don't Push M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보물섬님은 힝, 일하는 저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하셨는데 오늘 이 토요일에도 일하시는 우리 보물섬님 대단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노래, 신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Empire State of Mind, Alicia Keys and Jay-Z의 곡이고요. 6679님께서 청해주신 Foggy의 Big Girls Don't Cry.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하효진의 Like Pop 1부 끝곡입니다. CBS 뮤직 차트 70위에 올랐어요.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듣고 뉴스 듣고 우린 2부에 만나요.

0: CBS
1: 일본 기상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 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있는 상태인데요. 비의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도 새벽이나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에 비가 더 내리겠고 모레 낮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는 비가 예상되면서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적으로 5에서 40mm, 남해안은 최대 60mm, 제주도는 지역에 따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

0: 가면서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일교차는 오늘보다 적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가운데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1일 밝혔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언론에 보내온 성명에서 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파넬 수석 대변인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2월 28일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려면 오늘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사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내 감시 혹은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엔트로픽을 제외하고 다른 AI 업체들과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이스X,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의 자사 모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조우진의 Like It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 이글스의 Take It Easy 오늘이 행복님께서 청해 주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Like It Pop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레인보우도 열어놨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어요. 몰리에르 어워드 및 토니 어워드 석권 하얀 캔버스 위에 그려진 우정의 민낯 웃음으로 시작해 공감으로 남는 연극 아트입니다. 이 공연은 5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소리 질러!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조윤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제넷 잭슨의 Together Again, 이 곡은 372 하나님 노스텔지오님께서 보내주셔서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샌디 로퍼의 Good Is All Good Enough까지 함께 들었어요. 길번님, 수원에서 출발해서 청주 갈 일이 있어 라이키팝 기다렸다가 효도할 때 효진 DJ와 함께 출발합니다. 아, 고속도로 말고 국도로 천천히 가면서 2시간 함께 하려고 하셨는데, 어머, 일부러 이렇게 라이키팝 함께 하시려고 국도로 가시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제가 2시간 안전운전 하시고 또 심심하시지 않게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노래가 최고겠죠? Color Me Bad의 Wildflower, 분덜리히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66위 Journey의 Faithfully, 그리고 스트라토베리우스의 Forever까지 들어보죠.

Tuesday의 Voices Carry였고요. U2의 With or Without You 그리고 Romantics의 Talking in Your Sleep 양평댁님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계속해서 라이커님들의 신청곡입니다. 벼락시켜님 청해주셨네요.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트레인의 Hey Soul Sister였습니다.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효진의 Like Pop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곡은요. CBS 뮤직 차트 26위에 오른 곡 좀 편안하고 천천히 흘러가는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내일도 2시간 꽉 채워서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내일도 들려주실 거죠?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016년 5월 2일 토요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5월 황금 연휴의 한 가운데입니다. 지금은 조금 흐려졌지만 낮에만 해도 덥지도 않고 적당한 바람까지 불어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29주차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태아가 숨졌습니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지자 병원은 인근 지역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전문의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헬기로 3시간 반을 날아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아이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을 통해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어왔지만 이제 막 빛을 보려 한 새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주는 충격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산부인과 깊이,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 인프라까지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가 겹겹이 얽혀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주말엔 CBS 첫 곡,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이동 중에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평소와 다른 하루 보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주말엔 CBS 오늘도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콜레스테롤.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 각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8336-6301 금호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 중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3: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들 가운데 중요한 뉴스만 고르고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네.
3: 청취자 의왕 사는 남자분께서 어제 토요일인 줄 알고 왜 주말에 CBS 안 하지 했어요. 하는데 이게 금요일부터 쉬시는 분들은
4: 맞아요.
3: 오늘이 토요일인지 이게 개념 그 좀 주말 개념이 좀 없긴 해요. 저도 사실 좀 그러긴 했거든요.
4: 네.
3: 네, 오늘이 토요일 같지 않고
4: 맞아요.
3: 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도 출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4: 그러니까요. 지금 네. 어디 가시는 분도 많고 뭐 공항도 그렇고 아, 다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3: 아, 예. 제가 오늘 충북에서 지금 서울 오전에 왔는데 고속도로가 아침 네. 그 이른 시간인데도 밖으로 나가는 차들이
4: 맞아요.
3: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많이들 놀러 가시나 봐요.
4: 정말 황금 연휴입니다.
3: 네. 예. 하지만 박 기자와 저는 스튜디오에서 중요 뉴스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6.3 지방선거 지금 뭐 한 달을 앞으로 오늘이 뭐 32일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4: 네.
3: 여야 대진표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나서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나서면서 아 여성 대 여성 맞대결이 좀 관심이 높아졌어요.
4: 네, 이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와 함진규 전 의원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3: 네.
4: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후보 확정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 오직 경제와 민생만을 얘기하겠다. 양당의 극단적인 지지층이 아니라 합리적인 국민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일부 극단주의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구태와 과거를 넘어서 민심의 바다로 당당하게 나와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으로 이른바
3: 네.
4: 고졸 신화로 불려왔는데요.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여성 인재로 영입을 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이후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서 이번에 경기지사 후보로까지 선출이 됐습니다.
3: 네. 진짜 양 최고위원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었죠.
4: 그렇습니다.
3: 네.
4: 다만 이 개혁신당 조홍천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 이게 지금 앞으로의 변수 같아요. 양 후보가 지난달 28일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 뭐라고 했었냐면 여당 독주를 막고자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라도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향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후보 단일화 여부 이게 또 관심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서

0: 처음서부터 계속 이제 어필을 했지만 당에서 이거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추가 공모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된 건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됐으니까 이 앞. 서좀 밀렸다라고 평가받는 거 어떻게 좀 좁혀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또 단일화가 막판에 어떻게 이뤄질지가 여기에서 좀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후보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좀 줄줄이 공천이 됐더라고요.
1: 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대구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출마로 비결된 울산 남갑에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공천을 했고요.
0: 네.
1: 또 추미애 의원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하남갑에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행시장을 맡아서 윤석열 호위무사라고 불려온 이용 전 의원을 각각 단수 공천했습니다.
0: 사실 이 후보들이 다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 네. 변수 없이 그냥 된 거예요.
1: 그렇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이제 방통위에 있던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이 호위무사로 불려온 이용 전 의원 공천이 됐고 다만 이 공관위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 공천 신청했거든요.
0: 네.
1: 이 지역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원래 이제 지역구였던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에게 졌던 전진석 전 의원을 공천할지 말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였는데
0: 네.
1: 7일까지는 공천 확정을 보류했습니다.
0: 일단 보류한 거죠.
1: 네, 좀 더 네. 여론을 좀 볼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공관위가 이 정진석 전 의원까지 공천하게 되면 여권의 윤 어게인 공세가 강해져서 지방선거 전체 판세가 악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박덕흠 공관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윤 어게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글쎄요. 뭐 기자들은 물론 아마 많은 국민들도 누가 윤 어게인인지 알 것 같긴 한데
0: 네.
1: 이렇게 박덕흠 위원장은 답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왔습니다.
0: 네.
1: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판 하나회의 집결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공천은 쇄신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부역자들의 귀환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판뿐만이 아니고 당내 친한 동원계, 그러니까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은 김용 씨를 공천하지 않아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등을 공격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0: 네.
1: 국민의힘은 친윤 인사를 대거 공천했다. 이렇게 비교한 다음에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너무 많이 공천해서 이번 선거 성격을 윤 어게인 대 반어게인으로
0: 네.
1: 가게 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0: 네, 일단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보류와 관련해서 이제 재판 중이라 윤리
1: 네.
0: 판단이 필요하다 했지만 아무래도 요 친윤계 인사들이 좀 대거 포진한 상황이 좀 부담스럽긴 할 텐데 요 결과 7일에 어떻게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형준 그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조경태 의원이 축사로 나섰는데 조경태 의원은 좀 당내에 쓴소리를 많이 해왔던 인사인데
1: 그렇습니다.
0: 그러자 이제 그 일부 좀 참석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좀 친윤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참석자들이 좀 항의를 하는 소란이 있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소식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등이 지도부 축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 축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박 후보의 개소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부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달라고 강조를 했는데
0: 네.
1: 조경태 의원이 축사하기 위해서 단상에 딱 나오니까 장 대표 측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고성을 뭐 이제 터뜨리고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조경태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
0: 네.
1: 그분들을 쳐다보면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제 놓고 들어갈 것처럼 이제 하는 이 신용까지 했어요. 근데 뭐 마이크 놨다가 바로 뭐 잡긴 했지만은
0: 네.
1: 어쨌든 그런 소란이 벌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축사 중에도 뭐 장동혁을 연호하는 발언도 있으면서 좀 방해가
0: 네.
1: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조경태 의원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키울 후보 박형준 후보다라고 지지를

0: 호소를 했습니다.
1: 네, 장동환 대표가 이 선거 국면에서 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늘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에는 참석을 했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대전에 갔다가 또 포항으로 갔네요.
0: 네, 정청래 대표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등과 함께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열린 어린이날 축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서 6월 3일 출구조사에서 필승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1: 네.
0: 이어서 민주당 오준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준기 후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정청래 대표 함께 손을 잡고 이번에는 경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내일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요. 그리고 모레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에 이 영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1: 네.
0: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조금 이제 격차가 좁혀지고 있거나 좀 어려운
1: 격차가 예, 많이 좁혀졌어요.
0: 맞습니다. 영남 지역이 네.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근데 또 이제 그 현 지역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하긴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2박 3일 이렇게 나섰고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광주에서 호남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 네, 조국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토지여도 한두 가지 과실만 심으면 땅심이 떨어진다. 거대 양당의 오랜 기간 과점한 대한민국 정치에는 객토가 필요하다.
1: 네.
0: 그 역할을 혁신당이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나라가 정상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다만 검찰개혁 법안 또 내란 전담 재판 제도의 위헌적 요소나 문제점을 혁신당이 지적을 한 것처럼
1: 네.
0: 정부의 레드팀 역할도 수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1: 네.
0: 역시 뭐 조국 대표는 뭐 당 일정도 그렇지만은 평택을 해서 또 어떤 승부를 펼치느냐
1: 그렇죠.
0: 여기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이제 주도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이 선거 기간 동안 긴장과 협력 이 미묘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 이걸 발의하면서 지금 요 이틀 사이에 좀 여야 공방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 내놔라 계속 입장을 묻고 있어요.
0: 네, 박성원 수석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재판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냐.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그러니까 오직 1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또 비판했어요.
1: 네.
0: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는 지금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정치권의 반대 기류가 좀 확산하는 모습인데
0: 네.
1: 청와대는 입장이 있나요?
0: 청와대는 뭐 일관된 입장이에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다. 별다른 입장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강조했고
1: 네.
0: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도 특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면 그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게 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계속 공방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이 내용은 잠시 뒤 김민아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뉴스로 가볼게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새 종전안을 건넸는데
0: 네.
1: 트럼프 대통령 성에는 안 차나 봐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이란이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여기다가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합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뭐 엉망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합의에 가까워졌다 싶으면 또 다른 그룹이 끼어든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0: 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상이 난항 겪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좀 밀당 전략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네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한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하겠다.
1: 네.
0: 조기 철수에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휴전 중임에도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뭐 지금 군으로부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과 폭격 모두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폭격을 다시 시작하는 걸 인간적인 차원에선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는 부분이
1: 네.
0: 5월 1일 되면은 전쟁이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의회 승인 없는 군사작전 60일 내에 종료를 해야 돼요.
1: 네.
0: 전쟁권한법이라는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봤더니 과거에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으니까 전쟁 권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60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적대 행위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이 법률을 우회해왔거든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새 군사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란과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 이 서한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 행위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법률을 우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1: 아, 요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0: 그렇습니다.
1: 좀 높네요.
0: 네.
1: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이거 좀 다른 나라들도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불응한 유럽에 대해서 안보, 무역 보복 조치를 노골적으로 좀 드러낸 모습입니다.
0: 네, 러시아에 맞서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이 독일에 있는 이 주독 미군 지금 3만 5천 명에서 3만 6천 명 정도인데요. 이곳에서 약 5천 명, 비율로는 약 14%의 미군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7월 합의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또 군사장비 구매를 이유가 하고 뭐 6천억 달러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 15%로 낮추고
1: 네.
0: 자동차 같은 품목별 관세도 15% 일괄 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거든요. 그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뒤끝이 있구나.
1: 네. 그러니까
0: 협조 안 하니까 이렇게 미군도 빼고 관세도 올리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 그러니까요.
0: 이게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1: 네.
0: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이 사실 군함 파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 어떤 조치를 할까 이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대응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새벽에 이 뉴스 보자마자 아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한테 또 뭘 요구할까? 이게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말씀드린 우리 정부의 좀 외교적인 협상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마지막 소식은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충북 청주에서 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부산까지 갔지만 결국 태아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요.
0: 예, 어제 오후 11시 3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30대 산모 A씨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를 했습니다. 산부인과는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 충북, 뭐 충남, 대전, 세종 지역 병원 등에 이 좀 전원을 요청했어요.
1: 네.
0: 하지만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이 전국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헬기를 이용해서 A씨를 약 3시간 30분 만에 부산에 있는 동아대
1: 네.
0: 병원을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는데요.
1: 네.
0: 이 산모 A씨는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는 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타까운 태아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1: 네.
0: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지난 2월에도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서 4시간 정도 헤매다가 쌍둥이 중 한 명이 출생 직후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뇌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참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나 의료진 간의 직접 소통 이런 걸 잘 준비해서 재해 방지에 좀 힘을 더 모아야겠습니다.
1: 네, 지금 충북지사 후보자들이 요 응급 의료 시스템 개편에 다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선거 때만 이런 목소리 낼 게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0: 그렇습니다.

0: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듣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어갑니다.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김민아 평론가 오늘 청청 패션을 하고 오셨어요.
1: 아, 이게 근데 그런 패션에 이제 좀 심도 깊은 방향으로 가면 네. 엄밀히는 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윗옷이. 이게 또 네. 재질이 네, 그게 아닐 수 있는데.
0: 청으로 보이는 느낌의 그렇죠. 셔츠.
1: 정확히 네. 데님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네. 아무튼 간에 네. 옷이 이거밖에 안 나와서.
0: 아,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오늘 혹시 연휴라서 또 기분 내시려고 입으신 줄 알고 여쭤봤어요.
1: 전혀 아닙니다. 여기 오기 직전까지 집에 계속 있었고 네. 네, 심지어 이제 블라인드 창문에 블라인드가 있거든요. 네. 블라인드조차 걷지 않았습니다. 아. 밖에 어떤 날씨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습니다.
0: 그나마 주말엔 CBS 덕분에 밖에 나오셨네요.
1: 그렇죠. 이게 아니면 네. 나올 일이 없어요.
0: 네.
1: 계속 뭐 잠을 자거나 뭐 그랬겠죠.
0: 네.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오시는 김민아 평론가.
1: 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안 자는 상태를 유지하고 나오는 겁니다.
0: 네. 오늘 그럴 다룰 뉴스는 뭐예요?
1: 아, 이번 주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네. 가장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뜨거운 거는 역시 조작기소특검법 이 발의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이걸로 굉장히 뜨거운 상태여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0: 네.
1: 이게 여러모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선거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0: 네.
1: 이런 것까지도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생각을 하느라고 또 잠이 안 올 지경이 됐죠.
0: 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이걸 이제 5월에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방침이더라고요. 네, 요 내용 좀 살펴볼게요.
1: 그러니까 4월 30일에 국회 국조특위 활동 종료 여기에 맞춰서 특검법 적격 발의한 것인데
0: 네.
1: 특검 수사 대상이 12개입니다. 그러니까 국조특위에서 다뤘던 뭐 대장동

0: 유래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김용준 민주원군 부원장 금품수 의혹, 뭐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다음에 윤석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이제 언론사 수사한 거,
1: 네.
0: 이 등등 이제 일곱 개 사건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파기환송된 거, 그다음에 그 아니죠 2심에서 저기 된 거, 그다음에 위증교사 성남 FC 후원금, 그다음에 백현동 개발 비리. 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의혹 이렇게 다섯 개 사건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요렇게 다섯 개 사건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래 이제 국조특위에서 다뤘던 게 아닌 게 추가된 거기 때문에 요게
1: 네.
0: 이제 추가는 요거는 왜 추가된 거냐 이제 요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제 특검을 봐왔지만 특검 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할 거냐 이제 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특검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하기로 했고요.
1: 네.
0: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요 하기로 했습니다. 요 발의된 특검법에 의하면.
1: 네.
0: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특검법에 좀 이거는 어떤 특별히 언급해야 되겠다 싶은 이제 대목들이 좀 들어간 게 있는데 수사 과정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요 조항. 요게 이제 보통은 들어가 있는데 요
1: 네.
0: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형량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항 이게 있어요. 이거는
1: 아.
0: 보통은 들어가지 않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1: 특검법 때 예.
0: 그렇죠 윤석열 사건 관련 요 3대 특검 할 때 그때
1: 네.
0: 들어갔던 조항이고, 그다음에 영장 전담 법관의 별도 보임을 할 수 있는 조항,
1: 네.
0: 그다음에 요건 보통 안 들어가는 조항이죠. 그다음에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찾기 어려운 조항이고,
1: 네.
0: 그다음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건의 대폭 완화 조항. 그래서 원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는데
1: 네.
0: 5분의 3으로 요거를 완화하는 조항.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결정해 주는 단위가 원래 고등법원이어야 되는데 요거를
1: 네.
0: 지법으로 바꾸는 내용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1: 이게 3분위에서 5분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의석수, 뭐 범여권 의석수로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인 거네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보면은 언급해주신 이제 수사 대상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것들이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논란이 있을 만한 대목들 좀 볼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1: 네.
0: 약간 좀 그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과도하게 트집을 잡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조항, 이거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별건 수사 조항이다 이렇게 지금 뭐 공격을
1: 네.
0: 하는데 사실 이전에 특검법에서
1: 그쵸.
0: 많이 있던 조항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특검법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런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놓기 마련인데 그게 처음에 수사에 착수했을 때하고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건의 규모나 이런 게 달라져서. 추가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보통은 이런 조항을 넣어놓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왜 별건 수사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왜 특검을 할 때는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하느냐
1: 네.
0: 이런 비판으로 연결하지만 이거는 이제 좀 과한 트집인 점이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이례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가령
1: 네.
0: 영장 전담 법관을 별도 보임 요구하는 요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그 이 3대 특검이나 이렇게 뭐 내란 특검 이런 데서 이 영장 기각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영장 전담 법관과 관련돼서는 별도 보임 요구할 수 있는 요 조항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은 이 그때도 논란이었는데 사법부에서 이거는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상권 분립 침해다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대목이고,
1: 네.
0: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지정 이건 뭐냐? 생소하실 거예요. 그냥 들으면 이게
1: 네.
0: 무슨 얘기지 하실 건데 공소유지는 보통 이제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뭐 특검이 해야 되겠죠.
1: 네.
0: 특검이 하더라도 또는 뭐 공소유지를 뭐 예를 들면 다른 사건들 경우에 뭐 검사가 하더라도 어쨌든 검사 출신 인사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소유지는 보통 어쨌든 검사 출신이나 검사들이 하는데
1: 네.
0: 이 경우에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말을 잘 안 들을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 네.
0: 특검이 아마 정권이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이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1: 네.
0: 그 특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생길 경우에 공소유지 실무진 자체를 이 원래 검사 인력풀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정을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범여권하고 코드가 맞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 결국 이제 입맛에 맞는 사람 안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인 거죠.
0: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0: 그 외에 뭐 보수 언론과 법조계에서 이례적 조항이라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근데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가장 논란인 부분은 공소 취소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하려고 요구할 수 있고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0: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사건들이 이미 이제 특검은 수사를 하는 건데 이미 지금 재판에 들어간 사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재판을 검사가 이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1: 네.
0: 그러면 그 사건을 특검이 공소 유지하는 것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네.
0: 그리고 갖고 온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 그러니까 계속 공소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는
1: 네.
0: 권한을 준 거예요.
1: 그런데
0: 공소 유지를 안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는 공소를 취소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안에 명백히 공소 취소라는 말은 없지만 이 구문 때문에 그 공소 취소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거다. 이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제 가능한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후에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백현동 이 개발 비리 의혹 뭐 이거랑 성남 FC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요 수사 내용에 따라서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반면 지금 항소심이 중단돼 있는 위중교사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공소취소 대상은 아닌 거고요.
1: 네.
0: 다만 위중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이 중단된 사건에서 항소 취하는 또 가능하지 않느냐
1: 네.
0: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어쨌든 특검이 이 조항에 담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활용하면
1: 네.
0: 이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할 때는 공소 취소라든가 항소 취하라든가
1: 네.
0: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렇고 이제 야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공소 취소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요 법조항을 놓고 요 공소 취소를 하려는 이제 밑바닥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사실 처음에 이 국조특위 할 때부터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에 개입할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을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보수 진영에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럴 목적이 아니고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바로 꼬리를 물고 이제 요게 끝나자마자 이제 요 특검법이 나왔기 때문에 거봐라 지금 하는 게 있는 거죠.
1: 네.
0: 거봐라 공소 취소하려고 시작한 일 아니냐. 요게 이렇게 이 가는 논리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논리가 결국 특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 것인데 이 특검이 또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지금 취소할 수 있게 해놓는 게 맞느냐
1: 네.
0: 이제 이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과거의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였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국가 권권력을 총동원해서
1: 네.
0: 표적수사를 했으니 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1: 네.
0: 또 권력 남용의 피해를 무작정 감수해야 하는 건 역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1: 네.
0: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수단이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거여야 되는 거냐.
1: 아.
0: 요거 이제 논란이 클 수밖에
1: 네.
0: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 검찰이라는 단위에서
1: 네.
0: 이거 수사를 해놓은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수사를 아주 뭐 이 일종의 표적 수사를 했고 굉장히 잘못된 수사를 했고 근거가 없는 수사를 해서 사실상 조작 기소를 했네
1: 네.
0: 이게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공소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 네.
0: 아니면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놓고 나중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부당하게 났을 경우에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재심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또 이
1: 네.
0: 수사 결과가 이후에 이제 2심이나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1심 재판에도
1: 네.
0: 사실 이후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재판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1: 네.
0: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미리 전제해 놓는 것은

0: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여서 네. 오늘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뭐 국민의힘은 앞서 전해주신 대로 반발을 크게 하는 것이고 네.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하고 보조를 계속 맞춰오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이라든가 뭐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네.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뭐 국정조사 통해서도 이제 검찰의 수사 기법, 뭐 과잉 수사가 이뤄진 부분 이런 지적은 나왔었던 만큼 일단 수사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렇죠. 지금 국조특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상영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하고 나눴던 뭐 대화에 관한 네. 녹취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이게 수사가 당시 대북송금 수사가 굉장히 이제 뭐 아주 원론적으로 모범적인 수사로 진행되진 뭐 않았던 것 같다.
1: 의도적으로 해우를 했는지 뭐 이런 여부들.
0: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뭐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수사의 어떤 뭐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어떤 맥락들이 보이고 네. 그리고 남욱 변호사에 대한 무슨 뭐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맥락들도
1: 가족들 충분히 사진 이제 보여준 부분이나
0: 그렇죠. 네. 그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인식하고는 상충되는 주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 나온 거거든요. 김성태 쌍방울 네. 회장이 뭐 이 민주당의 주장을 이제 부인한다든지
1: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 뭐
0: 이런 술 안 먹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북한의 금전적인 뭐 이런 전달을 왜 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대가가 아니고 당신들 주가 조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1: 네.
0: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당연히 뭐 아니라고 하겠죠.
1: 네.
0: 내가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아니라고 하고 비슷한 이제 주장은 이제 방영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똑같이 하고
1: 네.
0: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국조특위 과정에서 진실이 다 밝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가려보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1: 네.
0: 다만 그 수사가 이제 특검이어야 되느냐. 이것도 뭐 쟁점은 형성될 수 있겠지만
1: 네.
0: 어쨌든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공소취소 여부를 지금 이제 논하는 거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해 논해도 되는 거거든요.
1: 아.
0: 수사를 해봤더니
1: 네.
0: 사실 수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수사를 해봤더니 성과가 없더라. 그러면은 아쉽다 이러고 이제 뭐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1: 네.
0: 근데 수사 결과를 해봤더니 뭐 어마어마한 지금 뭐 당시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또 음모도 있었고 이게 끔찍하다. 이러면 당연히 그때는 뭐 다른 무슨 뭐 특검법의 조항이 있니 없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그거는 공소취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1: 네.
0: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시점이 또 여러 가지 좀
1: 네.
0: 뭐 심상치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진짜 시점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 뉴스 보면서 왜 이 시점에 했을까? 이게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이 공세를 계속 펼칠 것 같은데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0: 일단 그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단 여당 지도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멘트한 걸 보면은.
1: 네.
0: 근데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영남권의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이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영남권. 네.
0: 그렇죠. 영남권의 경우에는 익히 아시지만은 거기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런 토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어쨌든 영남권의 중도에 이제 가까워진 그러한 이제 유권자층의 의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투표 의향이 중요한 건데
1: 네.
0: 이 문제가 오히려 이제 이 중도층의 이 여론을 좀 흔들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의 어떤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걱정된다.
1: 네.
0: 이 얘기를 일단은 민주당의 영남권 후보 캠프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최근에 지지율 하락, 내홍 이런 걸로 고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반전의 호기로 삼을 만한 호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 역력하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선거 끝날 때까지 이 얘기만 할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이런 여당과 지금 정권이 이런 무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이 단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개혁신당이나 뭐 이쪽하고 하게 되는 상황도 꿈꾸지 않을까.
1: 네.
0: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그러니까 뭐 약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하진 않지만 약하게 지지했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 국민의힘 한번 혼내주자고 민주당 뽑으려다가도 요 조항, 요 특검법 때문에 아 역시 견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각 정치 세력들의 이제 셈법과 이제 인식을 말씀드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권력자가 자신이 어떤 그 곤란한 어떤 문제 자신을 좀 난감하게 하는 문제 이거를 권력을 자기가 가진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해결한다. 이게 클리셰지 않습니까? 이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구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딱 꽂힌단 말이죠. 마음에 꽂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권자층이 예를 들면 영남권 같은 데는 아, 상당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 반대하고 싶은데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갖고 말씀하셨듯이 그냥 투표하지 말아야겠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건데
1: 네.
0: 그 유권자층한테 미워할 이유를 지금 주는 셈이 되는 거니까.
1: 아, 미워할 이유를 주는 거다.
0: 그렇죠.
1: 네.
0: 그러면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보수 유권자층이.
1: 네.
0: 그런 효과는 있을 건데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요 최근까지의 상황을 본 바 이렇게 결집할 이유가 생겨도 국민의힘이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요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1: 네.
0: 근데 확실한 거는 상대를 미워할 이유가 생기면
1: 네.
0: 내부의 차이라든가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덜 보이게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1: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상대를 미워할 이유를 주는 셈이다.
0: 그렇죠.
1: 네.
0: 상대가 미우면 우리끼리 싸우는 얘기는 좀
1: 잠시
0: 덜,
1: 덮어주는,
0: 그렇죠.
1: 덮어두는 거죠.
0: 덜 네. 생각나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1: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런 좀 위험성이 있을 텐데 왜 민주당은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하는 걸까? 이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논리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1: 네.
0: 일이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1: 네.
0: 이 특검법을.
1: 그 선거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정하고 싶으면 선거 끝나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데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 코멘트한 걸 보면은 이런 얘기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선거 영향이나 이런 건 일단 낮춰보고 있는 것 같고 1번.
1: 아.
0: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지지층이 이거를 원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안 할 수는 없겠는데
1: 네.
0: 근데 지방선거 이후는 뭘 해야 되느냐. 전당대회를 일단 치러야 되고.
1: 8월 전당대회가 있죠.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정감사, 정기국회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 바쁘잖아요 또. 근데 그동안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이 선거 끝나면 이제 그 성적이 안 좋을 건데
1: 네.
0: 그럼 좀 재정비하고
1: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좀 국민의힘이 정비된 상태에서 이 특검법을 또 하게 되면은
1: 아.
0: 이게 그러면 더 손해일 수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 아, 지금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운 상황 인점도 좀 반영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
0: 상대가 좀 전열이 이렇게 좀 흐트러져 있을 때 차라리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1: 네.
0: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지방선거가 유리하니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요약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일부가 있는 것 같고
1: 네.
0: 한쪽에서는 좀 지방선거 이후까지 걸린 당내 문제와 좀 연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1: 지방선거 이후에 걸린 당내 문제면 결국 이제 전당대회 얘기하는 건가요?
0: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언론이 나누는 구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친청 대 친명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친청 대 반청 뭐 이렇게 구분해야겠지만 이걸 이제 친청 대 친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지원을 쭉 다니면서 전국을 돌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전당대회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1: 네.
0: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실제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네. 어쨌든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계속 내비치는
0: 그렇죠.
1: 거니까요.
0: 그렇죠. 네. 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방선거가 잘 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연임의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반면 지금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언론 표현으로 이제 친명계 이렇게 불리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찰개혁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있으면 보안수사권 얘기라든지 이런
1: 네.
0: 데서 다수 당원들이 원하는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딪힌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뭔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반대편에서 치러야 되는데
1: 아.
0: 당원 여론 구도에서는 불리해요 사실. 근데 공소취소 이슈는
1: 네.
0: 반대하는 당 내외 세력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친민주당 세력 중에서는.
1: 네.
0: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는 대통령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이슈다 보니까 또 친명계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요 정치인들이 주도하기가 좋은 이슈예요. 그 실제 이번에 법안 발의와 논의를 주도한 인사들 몇 면을 보면은
1: 네.
0: 그동안 이제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 강경파들은 친청에 가까운 이런 색채가 강했잖아요.
1: 네.
0: 근데 요 이슈는 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도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언론은 이제 이게 전당대회랑

0: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를 많이 싣고 있고
1: 네.
0: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또 전당대회 준비에 실제로 좀 시동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같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또 한쪽에서는 막 이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뭐 단순히 잘못된 수사를 한번 짚어보자 요것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당내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서 나온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그런 해석들이 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 네.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선거의 영향이 뭐 적다고 보고 있다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다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지금 후보로 나왔지만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논란이 컸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당시 윤석열 검찰이 수사고 뭐 이러면서 이게 임명 강행이 맞냐 틀리냐 논란이 있었는데
1: 네.
0: 정권과 지지자들은 당시 조국 장관이 억울하고 검찰 수사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이유로 이거는 임명 강행해야 된다. 그 논란이 컸습니다.
1: 네.
0: 그런 여론이 컸어요.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될 것이고 나중에 이건 수습도 어렵다. 그렇게 반대한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혔는데
1: 네.
0: 근데 어떻게 했냐면 결국 임명을 강행했어요. 근데 그래서 임명을 강행했으니까 아 이제 상당히 정권의 부담이 실릴 것이다 라고들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 대승했죠.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네. 더불어민주당이.
1: 그렇죠.
0: 대승했죠. 그래서 당대회에서 거봐라 조국 장관 임명했지만 손해가 아니었다. 임명하는 게 맞았다.
1: 네.
0: 누가 이거 정권에 부담된다고 했느냐 뭐 이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건이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방아쇠가 된 거고 그게 연결돼가지고 결국 정권 내주는 데까지 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게 잔내 맞아갖고 골병 드는 이슈입니다. 이런 게.
1: 네.
0: 근데 이게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 네.
0: 만약에 정권 바뀌면은 예를 들면은 이 공소시효 특검 추진한 것 자체를 막 수사하려고 들고 막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1: 네네.
0: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금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게 옳지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이제 공소 취소 조항을 넣어가지고 벌써부터 이걸 논란으로 만들고 이걸로 벌써부터 손해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정치 공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명분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 윤리로 봐도 그렇고 맞겠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든다는 겁니다.
1: 그리고 또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뭐 마음에 안 드는 재판 특검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게 되는
0: 그렇죠.
1: 거죠.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치에는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고 봄비치고는 양도 제법 많겠는데요. 월요일에는 대부분 지방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 지역에 따라 낙뢰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모레 오후까지도 비가 예상돼 야외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내릴 비의 양을 보면 전국적으로 5에서 40mm, 남해안은 최대 60mm, 제주도는 지역에 따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참고로 어린이날인 5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만큼은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6도에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2: right in front of you.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0: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1: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0: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1: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0: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Imagine Dragons의 Believer였습니다. 오늘 확실히 많이들 놀러 가신 것 같아요. 문자가 평소보다 좀 적긴 한데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5169번 쓰시는 분, 오프닝 듣고 의사를 찾아 헤매다가 소중한 태아가 사망했다니 듣는 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말로는 인구 소멸이라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의 의료 실태를 보면 과연 산모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을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도시에도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리고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애니팡님도 진짜 너무하네요. 아기바드 응급실이 없다는 건지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비옴님, 황금 연휴 즐기는 분들 부럽네요. 전 노동절도 야근 황금 주말에도 현장에서 열일하는 중인데 그래도 주말엔 CBS가 있어 힘이 납니다. 하면서 진주의 난 괜찮아를 신청곡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05589번 쓰시는 분도 주말엔 CBS 알찬 진행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은 도구다님은 김이나 평론가 잠 못 이루는 밤 듣고 이제 문자 주셨는데 왜 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강행이라고 이렇게 서둘 필요는 없는데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경제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CBS에서 죄송합니다. 주말엔 CBS에서 만나볼 수 있는 주말엔 경제.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연휴 때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중동 전쟁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닌,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미국 S&P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고 뭐 나스닥, 다우지수 다 좋은데 결국 전쟁보다 AI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네, AI의 힘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지금 이렇게 이제 연일 강세를 보이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뭐 역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고

0: 이게 또 AI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1: 네.
0: 시장이 더 환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죠.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봉쇄가 풀릴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만,
1: 그렇죠.
0: 그게 지금 당장 뭐큰 악영향을 주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시차가 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 기업들이 AI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미국 GDP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서 사실 뭐이 만약에 소비가 좀 줄거나
1: 네.
0: 물가가 너무 오르거나 금리를 인상하거나 막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1: 네.
0: 시장이 당연히 오르기 좀 어려운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비슷한 좀 상황이긴 하지만
1: 네.
0: 미국이 이렇게 좀 좋은 이유는 그때는 AI가 없었거든요. 네.
1: 그러네요.
0: 근데
1: 네.
0: 지금 AI로 지금은 소비 사이클이 아니고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지어요. 그럼 거기 우리가 뭐 GDP를 구성하는 항목에 소비도 있지만
1: 네.
0: 투자도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네.
0: 그게 이걸 상쇄하고, 그리고 미국도 좀 양극화가 되게 심한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휘발유 값이 올라도요, 미국의 고소득자들은 큰
1: 네.
0: 영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비는 또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견조한 가운데 미국의 투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경제에 당연히 좀 플러스가 되면서 지금 AI 힘이 사실상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단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우크라이나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건 그때는 AI가 없었고 지금은 AI가 있다. 이거의
0: 네,
1: 차이인데.
0: 그거죠. 약간
1: 이제
0: 어떻게
1: 보통
0: 보면.
1: 전쟁 한다고 하면은 이제 물가 오르고 이제 소비 줄고 이제 경기 위축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AI 때문에 투자가 늘면서 지금 다
0: 네,
1: 같이 좋아지고 있는
0: 맞습니다.
1: 상황이다. 이런 건데. 근데 미국 빅테크 1분기 실적 앞서 좋게 나왔다고 설명했는데 이 보통 실적도 나오고 나면 좀 한풀 꺾이기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좀 요게 요 흐름이 계속
0: 근데
1: 이어질까요?
0: 이 좋은 실적이 여기서 뭐 이제 제일 좋은 성장률이면 꺾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1분기 실적 말고 뭐 2, 3, 4분기도 더 좋다고 얘기들이 나오니까,
1: 네.
0: 흔히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이게 실적 발표를 하는 날 설명을 하는데
1: 네.
0: 가이던스를 제시해, 그러니까 안내죠. 가이던스가 우리 다음 분기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 미리 예상하거든요.
1: 네.
0: 다음 분기에는 뭐 예를 들면 매출 1조 원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아마존 CEO가 나와서 뭐
1: 네.
0: 저희 한 1조 2천억 할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또 놀리는 거죠.
1: 네.
0: 생각보다 훨씬 좋네. 그러면 그건 반영이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마치 지금 미국의 이제 이번 주에 발표했던 네개큰 기업들이
1: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다음 분기도 좋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차별화되는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그다음 구글이죠, 우리가 말하는.
1: 네.
0: 이들은 어쨌든 지금 그 AI를 활용해서 좀 일부 돈도 버는 모습들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1: 네.
0: 메타만 주가가 이거 실적 발표하고 8% 폭락을 했어요.
1: 메타요?
0: 메타는
1: 네.
0: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1: 그쵸.
0: 이름을
1: 네.
0: 바꿨죠. 근데 왜 여기는 그러냐면, 여기는 AI를 이용해서 지금 돈을 벌기보다는 투자를 엄청 하는데, 아직은 AI로 돈 버는 걸 확인이 안 돼요. 검증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이제 흔히 뭐 요즘에 클라우드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많은 이제 AI 기업들이
1: 네.
0: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임대해가지고
1: 네.
0: 거기서 AI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AI로 돈을 버는 게 지금 검증이
1: 네.
0: 되는데, 그 메타는 그게 없어요.
1: 네.
0: 그냥 일단 투자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너 언제까지 투자만 할래? 돈은 언제 벌 거야? 이거를 검증을 못 하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너무 AI 투자만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주가가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차별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1: 역시
0: 되겠습니다.
1: 시장은 냉정하네요. 다 같은 AI가 아니라 지금
0: 네.
1: AI로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요거를
0: 맞습니다.
1: 이제 시장이 냉정하게 보고
0: 네.
1: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0: 네.
1: 보통 앞서 얘기했듯이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보통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지금 다 유지하고 있는 게 계속 좋을 것이다 이 예상 때문인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사실 대한민국 증시가 작년에 75% 올랐고
1: 네.
0: 올해도 50% 올랐어요. 지금
1: 올해
0: 이
1: 만
0: 전쟁 와중에도
1: 지금 4월, 4월
0: 연초 대비.
1: 네.
0: 그러니까 압도적 1위예요. 미국 S&P 500이 올해 한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한국이 1등하는 이유가,
1: 네.
0: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 돈을 옛날에는 번 다음에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줬는데,
1: 네.
0: 아까도 말씀드린 AI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올해 이네 개의 빅테크가 올해 투자하는 돈이요, 이게 놀랍

0: 안 됩니다. 천조원입니다.
1: 천조원이요?
0: 천조원의 AI 투자예요. 그 저도 이 숫자가 믿겨지지 않는데
1: 네.
0: 이 천조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돈의 많은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반도체 구입비예요.
1: 네.
0: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요 둘이 합쳐서 500조 원 예상하고 있어요.
1: 와.
0: 그러니까 이게 좀 아마 숫자로 보면 좀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텐데.
1: 천조 원을 투자하는데 SK와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500조.
0: 물론 이제 네. 그들로부터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네. AR 통해서 메모리 수요가 그렇게 좋아지니까 거기다가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또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시가총액은 여전히 낮고
1: 네네.
0: 심지어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삼성자이닉스가 예를 들면 둘이 합치면 500조 원 예상을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한 400조 원 벌 걸로 예상을 해요.
1: 근데
0: 두 회사 합치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2000조 좀 넘거든요.
1: 네.
0: 근데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7000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좀 덜 오른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이게 잘 나왔지만 끝이 아니고
1: 네.
0: 올해 전체로 보면 1분기가 실적이 제일 저점입니다.
1: 아 그래요?
0: 4분기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1: 네, 그러네요.
0: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내년엔 더 좋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은 매분기 그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를 정말 주목을 하셔야
1: 네,
0: 돼요.
1: 그쵸.
0: 이들이 결국 돈줄이잖아요.
1: 아까 이들이, 말씀하신 네. 가이던스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맞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0: 이들이 뭐 투자 줄이면 이제 반대로 주가가 이제 급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분기 이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정말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됩니다.
1: 아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뭐 AI 관련해서 천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 중에 사실 반이 반도체 관련이다 하셨잖아요.
0: 반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최소 20-30%는 그러니까 메모리만 사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반도체가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이제 그런 반도체를 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한 20%가 메모리라고 쳐도요.
1: 네.
0: 왜 이만큼 500조 원에 달하는 효과가 나냐면 그럼 그만큼 구매를 하면 되는데 네. 공급이 없어요. 이걸 사고 싶어도.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단가가 1분기에 90% 올랐어요.
1: 아, 수요는 그러니까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공급이 가격이 적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0: 키워서.
1: 거죠.
0: 그래서 그 효과가 있어서 이제 매출과 이익이 이제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가 삼전 하이닉스 뭐 이렇게만 주목을 했는데 왜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는 네. 기업들도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소재나
1: 네.
0: 부품이 다 필요한데 이들이 지금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실적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1: 네.
0: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뭘 하냐면 이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내년 2월에 용인 공장이 있어요.
1: 아,
0: 굉장히
1: 네.
0: 큰. 그게 앞으로 600조 들어가는 엄청난 이제 그 공장인데 그중에
1: 네.
0: 1단계가 내년 2월에 공장이 완공되고 삼성의 평택 다섯 번째 공장이 네, 올해 이제 내년 말에 완공됩니다.
1: 아, 네네.
0: 근데 이들이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면
1: 네.
0: 이제 반도체 장비를 발주하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이거를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재 부품도 또 필요하고 주가는 아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미리 반영해요.
1: 아.
0: 그래서 지금 좋은 건 아닌데
1: 네.
0: 이제 그거 어차피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요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지금 뭐 정치권, 정부, 뭐 일반 주주분들, 시민분들 정말 관심이 많아요.
0: 네.
1: 요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가에 또 좀 영향을 줄까요?
0: 일단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1: 네.
0: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좀 그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 주가가 잘 안 가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못 가요.
1: 아.
0: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이 파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뉴스에 따르면 이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 네.
0: 지금 이제 파업을 한다고 예고가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되니까 이것도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확실하고
1: 네.
0: 거기다가 이제 노조 측이 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 영업이익의 15%를 좀 달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15%면은 지금 올해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300조 원 정도 돼요.
1: 어.
0: 그럼 45조 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좀 잠깐 검색해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이거는 그냥 전체 이제 직원들이 한 20만 명 된다고 하니까 그냥 계산하면 1억이 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반도체만 또 따로 떼내면 훨씬 금액은 올라가겠죠.
1: 그러네요.
0: 근데 이 45조 원을 그러면 만약에 주게 된다고 쳤을 땐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45조가 날아가요. 이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네. 이거를.
1: 아.

0: 환각 이제 흔히 이제 충당금을 쌓는다 네,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이익의 한 15%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그럼 주가에 또 그게 안 좋겠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결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도 이거를 지금 해석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파업을 한다고 지금 예고는 했지만 네. 아직 노사 간에 지금 합의는 지금 안 됐고 이번에 그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질문이 실제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네. 지금 합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근데 아직 협상이 끝나진 않았다. 네. 이렇게 했고 파업이 되면 어떡할 거냐 네. 이렇게 했더니 지금 그걸 좀 메꿀 수 있는 뭐 직원들을 좀 확보했다고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 그게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일단은 지금 노사 이 협상은 앞으로도 어쨌든 5월 달 한 중순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냐. 근데 결과는 우리가 모르니까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할지 안 할지 여부보다는 이 불확실성이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좀 크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파업이 또 삼성전자 수익률을 높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면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주가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박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지금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주가가 못 가겠지만 네. 만약에 파업을 해서 정말 이 라인 가동이 좀 일부 중단된다면 네. 지금 가뜩이나 공급 없는데 이건 진짜 불을 봐도 뻔하거든요.
1: 네.
0: 반도체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만드는 피해는 있겠죠.
1: 네.
0: 근데 그거를 메꿔버리겠죠. 가격 상승으로.
1: 아.
0: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가 뭐 주가가 올라갈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명확히 오를 수도 있겠죠. 경쟁사는 파업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근데 아. 경쟁사는 같은 걸 만드는데 저기서 감산을 하는 바람에 가격이 튀면 어차피 아. 가격은 같이 튀거든요.
1: 네.
0: 그러면 하이닉스는 훨씬 더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하이닉스 사시는 거예요 지금.
1: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삼성전자는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기 네.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도 있을 네. 것이고 거긴 피해가 있지만 반사 이익을 받는 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0: 네.
1: 네, 삼성전자 노조 파업까지 정말 갈지 좀 그 전에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의 그 국회 강연도 좀 주목을 끌었어요. 이제는 기업이 아닌 지능을 수출한 시대가 됐다. 이 내용인데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이고 또 이사님은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0: 역시 그 사업 잘하신다 저는.
1: 아 사업을 잘하신다.
0: 왜냐면요. 네.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네. 되게 누가 국민 누가 들어도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은 맞아요.
1: 네.
0: 근데 이런 내용을 만약 이런 게 이제 정부가 하게 되면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기업은 아 하이닉스가 제일 수혜 많이 받겠구나 이걸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 네.
0: 우리 지금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초고속 인터넷 그냥 다 깔아버렸잖아요.
1: 아,
0: 그때 99년 이제 후반 99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인터넷 이제 나오고 우리 그냥 인터넷 다 깔자. 왜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IMF 이제 막 좀 졸업하고 나서
1: 네.
0: 경제 성장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잘한 거죠. 인터넷망을 다
1: 네.
0: 깔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제 IT 강국이 됐는데
1: 네.
0: 근데 이제 AI는 좀 우리가 좀 그게 늦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저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1: 네.
0: 우리도 지어야 된다. 지금 이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그 챗GPT의 오픈 AI가
1: 네.
0: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요.
1: 아.
0: 그럼 31기가와트가 얼마냐면요.
1: 원전 한 기고 네.
0: 비용이 그거 하나 짓는데 70조 들어가요.
1: 아.
0: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
1: 네.
0: 그러면 30기가와트면 2100조죠. 상상이 안 가시겠죠.
1: 네.
0: 그거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도 그 정도 해야 된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1: 네.
0: 인터넷 때는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해서 다 이거를 수혜를 받았는데
1: 네.
0: 지금 약간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10에서 3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1: 네.
0: 해야 된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의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지금 AI 시대니까
1: 네.
0: 국가적으로 저도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리고 어쨌든 이 속도가 좀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했고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제일 수혜 받는 기업은 반도체를 여기다 또 넣어야 되니까
1: 네.
0: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아. 약간 재밌는 얘기 재미라는 표현 좀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1: 네.
0: 이제 국회 연설 중에

0: 인상 깊었던 게 자기가 이제 어딜 가면 다그 얘기만 한대요. 제발 메모리 반도체 좀 달라고. 반도체가 없다고 지금. 예,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좋은 거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근데 또뼈 있는 말도 한게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대체 기술을 찾게 된대요. 메모리를 덜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뭐가 부족하면 항상 대체제 찾거든요. 그건 좀 무섭대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 공급도 빨리 늘려야 된다.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야지, 무리하게 그냥 공급을 계속 좀 줄이거나 이런 정책으로 가격만 높여서는 사실 나중엔 또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죠.
1: 지금 당장에는 뭐 지금
0: 그렇죠.
1: 막 서로 달라고 하니까 좋은 시기가 될수 있지만 그 사이에 또 다른 대체제가
0: 만약에
1: 나오면은
0: 나온다면.
1: 그 사이 그러면 이제 저희는 기술에서 뒤지는 거고 옛날에 머물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 최태원 회장 뭐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반도체 그 호황이 주는 또좀 긍정적인 면이 백화점도 좀 호황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젠가부터 이제 낙수 효과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좋고 또뭐 그런 반도체 기업들 잘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걸까요?
0: 근데 이게 반도체가 잘 되면서 여러 효과가 사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그 법인세가 많이 거쳐요.
1: 아 그죠 맞아요
0: 엄청납니다.
1: 네네
0: 법인세가.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기반이 된
0: 맞아요.
1: 것도 법인세인 거잖아요
0: 법인세도 거치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거래세도 많이 거쳐요. 그러니까 이제
1: 아
0: 정부가 운신의 폭이 되게 넓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또 취약계층에 지원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반도체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 전략산업이고 정말 몇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도움을 좀 주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고 내년에 더 좋아지니까 이게 이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이 SK 하이닉스 성과급이 엄청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정말 백화점이 또 장사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낙수 효과도 좀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작년에 봤던 다큐 중에 좀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이 학생들이 다 의대 가고
1: 그쵸.
0: 중국은 다 공대 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하이닉스 이제 들어가려고
1: 반도체 학과가 그렇게 인기가
0: 지금 또
1: 많다고.
0: 열공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면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 제조업에 대한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이 어쨌든 정말 2025년부터 너무 지금 좋은 지금 호황기를 좀 맞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더 이어가려면 많은 이제 인재들이 이런 이제 제조업에 좀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사실. 국가 전체를 보면. 근데
1: 그렇죠.
0: 하이닉스 성과급이 그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면 좀 좋은 아파트 사서 이러면 좀 신분도 올라가고 막 약간 이랬잖아요. 지난 또 의대 가고.
1: 그렇죠.
0: 근데 하이닉스 성과급이 약간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물길을 좀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또 좋은 제조업 들어가서 내가 성과급 받고 또 부를 이룰 수도 있고 또그 주식 사서 부를 또 이루고 약간 이제 기존 공식과 달라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게 뭐 어떤 효과를 낼지는 우리가 몇 년은 더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이 대한민국 지금 시스템이 뭔가 지금 갑자기 바뀌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저는 그 의대 진학률이 너무 높고 너무 의대 쏠림이 심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고
0: 맞습니다.
1: 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잘안 바뀌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아, 확실한 보상이 있고 수익이
0: 맞습니다.
1: 있으면 바뀌는구나 싶으면서 아, 결국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지 되는 거야.
0: 맞습니다.
1: 그래야 다양한 직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구나 싶으면서도 또 지금 이 뉴스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뭐 백화점 호황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백화점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쓰는
0: 맞아요.
1: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수 효과가 정말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언제 좀 확실하게 퍼질 수 있지 그것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0: 맞습니다.
1: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가지고 코스피 이제 6,598로 장을 마쳤는데 지금 7,000피 얘기도 나오고 또 많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0: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7천 포인트는 사실 가도 뭐 크게 이상할 건 없고 사실 오늘 올해 외국계 증권사는 막 8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목표는 8천까지도 저도 좀 보고 있고 근데 단
1: 8,000이요.
0: 전쟁이 끝나야죠. 제 전쟁이 좀안 끝나면 이제 8천까지는 당장은 쉽지 않고 근데 7천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나라 그 삼성 하이닉스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사실 8천 가면요. 딱 8천 포인트가 우리나라 역대 그 평균 뭐 보통 PER이라고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평균 PER 한 9.8배 되거든요. 아. 30년 평균. 네. 거기가 한 8.

0: 500 나와요. 아. 계산을 해보니까 8천 가도 비싼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아닌데 다만 지금 전쟁이나 이런 물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할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만 끝내준다면 뭐 저는 가는 건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주식시장에서 5월에 주식을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다는데 이제 네, 지금 뭐, 5월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5월에 팔아야 될까요?
0: 근데 뭐 그게 계절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세린메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1: 아 세린메이.
0: 예. 네. 왜냐면 이제 이벤트가 끝나거든요. 4월 달에 실적 네. 발표. 근데 올해는 저는 세린 아니 바인 메이를 해야 된다.
1: 네.
0: 이게 빠지면 아.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고
1: 네.
0: 혹시 5월에 좀 조정 나오면 네. 사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1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1: 네.
0: 이게 바닥입니다. 올해. 그리고 4월 수출 데이터 보셨겠지만
1: 네.
0: 역대 최대 수출액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적들이 올라갈 거니까 5월은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내려오면 사야 된다.
1: 아,
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최저다. 앞으로
0: 네.
1: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인 메이다 라는
0: 네.
1: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천생연분님의 신청곡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이 왔네요. 하지만 통장은 텅 비고. 하지만 주말엔 경제를 들으면 통장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타임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한 작가님 코너 정말 청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중간중간 이렇게 방송 듣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르는 건 대답 못합니다.
0: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1: 네.
0: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1: 자, 아무래도 어제가 노동절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때도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역시 가장 좋은 일은 높으신 분들 옆에서 꿀을 빨 수 있는 직업들. 바로 궁궐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
0: 이 사람들은 높은 분들 옆에서 꿀을 빨았었군요.
1: 아니 뭐 꿀 항상 빤 건 아니지만 빨 수도 있고 못 빨 수도 있고. 네, 그중에서 특히 궁녀 그리고 내시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는 이제 노동절 어제 처음으로 이제 휴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휴일 개념이 있었나요?
1: 있습니다.
0: 조선시대에도?
1: 보통 옛날에는 그 순이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0: 순.
1: 한 달이 이제 한 달이 30일 음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 쉽니다.
0: 열흘에 한 번.
1: 네네. 그런데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숙직이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 숙직으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 세종 때 신숙주가 숙직을 하다가 잠깐 엎드려 자고 일어났더니 임금님 옷이 자기 어깨에 엎혀져 있더라.
0: 아, 숙직 때였던 거예요?
1: 예, 예. 네, 지금 생각하면 아 정말 그 아, 임금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자다가 잠깐 일어났더니 상관에 옷이 덮여있건 나 안 잔다라는 뜻을 내서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 듣고 보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워서만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 아직 엄마도 안 자고 있는데 내가 잠들었다라고 무섭지 않았을까.
0: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는 열심히 일한 이제 신하를 이제 총애하고 아끼고
1: 그렇죠.
0: 다독이는 측면에서 옷을 덮어줬다 생각했는데 또 그런 긴장감이 있을 수 있겠군요.
1: 왜냐하면 그때까지 임금님은 안 잤다는 거잖아요. 내가 안 잤는데 네가 자냐.
0: 네.
1: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흘 만에 한번 쉬었고요. 궁녀들 역시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받아서 궐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궁녀는 2교대였거든요.
0: 네.
1: 지금 3교대가 아니라 2교대.
0: 아.
1: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휴가는 있었고 세종 때는 그 노비들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비의 여자 노비든 출산 휴가를 한 두 달 정도 받고 노비의 남편, 남편도 그 부인 애 봐야 된다고 해서 출산 휴가를 또 받았어요.
0: 아니, 그런 거 보면 또 그때가 더 임산부를 배려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세종대왕 본인이 자기 부인이 계속 출산하고 임신하고 그런 걸 봤으니까 왜냐하면 그 부인인 소원왕과 애를 10명을 낳았거든요. 게다가 무섭게도 3년 연속 연년생을 두 번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되는 걸 옆에서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세종대왕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제 출산 휴가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 다행한 일이죠.
0: 그러네요. 어쨌든 조선시대에도 열흘에 한 번. 지금과 비교하면 확실히 일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1: 근데
0: 하지만.
1: 근데 근무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 옛날 조선시대 때 근무는 보통 새벽 5시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쓴 걸 보면은 한 새벽에 이제 특히 겨울 땐 이 하얀 입김 뽀얗게 보아가면서 출근을 하고 그 퇴근은 한 3시에서 5시 그 정도쯤에 퇴근을 해요.
0: 아, 퇴근은 또 좀 빨랐네요.
1: 예.
0: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등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해가 빨리 뜨거나 이렇게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출근 시간이 빨라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정조 때 있는 재상의 이야기인데 본인의 자식이 없는데 자기의 여동생이 조카가 5명이에요. 근데 조카가 여동생 집이 너무 가서 그 조카 5명을 전부 자기 집에 데려와서 살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들을 되게 예뻐했는데 출근할 때는 애들이 다 자요. 퇴근할 때는 애들 5명이 동시에 달려와가지고 그 옷 벗는 거 도와주겠다고 그 삼촌, 외삼촌 네. 팔다리에 엉겨붙어요. 그래서 아 옛날 퇴근 간격이 딱 이랬겠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0: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네. 오늘 이제 주제인 궁녀 얘기를 해볼게요. 궁녀 얘기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1: 예, 예.
0: 우리 보통 궁녀는 뭐 사극에서도 많이 봐서 좀 익숙하긴 한데
1: 예.
0: 뭐 궁녀 하면은

0: 좀 이렇게 갑자기 왕이 뭐 총애를 받아서 좀 이제 후궁이 되거나 이렇게 높은 자리를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비운의 여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데 실제로 근데 궁녀는 조선시대의 최고의 전문직 여성 공무원이었다고요?
1: 사실 말이죠. 그 옛날 시대에는 물론 여자들이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지만 확실히 여자로서 네. 번듯한 직업을 가지기가 어려웠는데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궁녀였습니다. 우선 근무처가 확실하고요. 네. 변동이 없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궁녀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다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네. 옷, 음식, 네. 화장, 손님 접대, 청소, 기타 등등. 그리고 가장 힘이 센 궁녀들은 역시 그 왕비와 후궁들의 비서일. 일정 관리하고 문서 오는 거 정리해주고 그런 것들. 정말로 이게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왕비의 일기가 남아있는 게 혜경궁 일기가 있는데요. 네. 무슨 편지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온 서울 안에서 있는 모든 양반집에서 편지가 쏟아져 오는데 그걸 다 보고 관리하고 답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도저히 못할 일인데 네. 혜경궁만 하더라도 그나마 세자빈 그 정도 위치였는데 이게 왕비쯤 되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왕비가 해야 될 일이 네. 왕궁의 살림이라는 게 결국 거대한 조선이라는 그 종부집 종갓집에 네. 종부거든요. 반찬에서 다 명절 때 다 갖다 바치고 친척들 가 해주고 그런 네. 걸 다 해야 됐어요. 근데 당연히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네. 도와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일단 비서가 있고 네. 또 하나 궁녀들 여러 개 있으면 기강 잡는 사람이 필요해요. 감찰 네. 하는 감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화장이나 장신구를 담당하는 쪽도 있긴 했지만 그게 직책이 그렇고 사실상 거의 진짜 남자들 위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체계적인 조직이 차이져 있어서 네. 정오품서부터 종구품까지 10등급이 있었습니다.
0: 정오품이면 고위직이잖아요.
1: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정오품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궁. 상궁은 우리가 보통 되게 낮은 직책으로 여기지만 네. 궁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등급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정구품까지 이제 궁궐을 전부 다 담당하는데 이게 네. 하위 부직 있고 그 위에 올라간 중간직 있고 그래서 가장 위에 올라가면 상궁이 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의복 담당은 전제라고 하고 음식 네. 담당은 전선, 장신구 담당은 정의 등등이었습니다.
0: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예. 감찰을 하는 궁녀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궁녀들 중에서도 뭐 잘못한 일이 있거나 뭐 규율을 어기거나 하면은 뭐 이제 박탈되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쫓겨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1: 이거는 혹시 옛날에 대장금 보셨으면 딱 나오는데 네. 우선 궁궐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밀입니다. 기밀. 왕궐의 일들을 함부로 밖으로 세하게 하면은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런 게 탄로나거나 또 이걸 통해서 청탁을 이게 왕실 내부의 일은 정보이기 때문에 네. 비싼 값에 팔아넘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궁녀들이 그렇게 정보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네. 걸리죠? 그러면 얘 감찰 궁녀들이 이런 말 쓰지만 네. 그 처분을 할 때도 있고 심하게는 처벌하거나 쫓아내거나 네. 죽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0: 엄청 엄격했네요. 어떻게 보면 왕의 기밀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더 엄격하게 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죠. 게다가 이 궁녀들의 운명은 윗전을 누구로 모시냐도 달라집니다.
0: 윗전이요? 네. 네.
1: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아기 생각시로 들어와서 아기 나이로 들어와서 그럴 땐 모르다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은 15살 네. 이후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냥 마음씨 좋은 대비님이나 후궁님 밑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갑자기 무슨 사화가 일어난다. 명성황후는 아니고 그 인현왕후나 네. 장희빈처럼 막 누가 쫓겨난다든지 제일 무서운 거 누가 누구를 저주했다더라. 저주 사건 나고서 어느 한 후궁이 딱 찍힌다. 그럼 그 후궁 밑에 있는 궁녀들은 전부 우르르 국문을 당하거나 죽임당해요. 그런데 만약에 운 좋게 네. 내가 모신 후궁님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쭉쭉쭉쭉쭉쭉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네. 그럼 밑에 있는 궁녀들도 쭈르륵 쾌속 승진을 밟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궁녀 타이틀을 낳는데 30년 정도가 걸리는데 네. 잘 운 좋으면 더 빨리 날 수 있는 거예요.
0: 아니 그럼 이건 좀 딴 생각인데 예. 요 그러면 궁녀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입소문을 막 낸다던가
1: 당연합니다.
0: 아니면 안 좋은 소문 탕상대 안 좋은 소문도 내거나
1: 그게 네. 저도 약간

0: 네. 편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여성들의 출세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사실 하다못해 네. 그 동네에 이제 마을회관이나 양로원만 가더라도 이 권력을 든 암투가 벌어지거든요. 할머니들이. 네. 마찬가지예요. 그 개축일기 아니면 서궁일기라고 해서 그 광해군 때 그 네. 선조의 왕비였다가 네. 쫓겨나서 한동안 유폐되었던 인목왕후가 있습니다. 그때 인목왕후가 그걸 임명왕후의 그런 고통을 지켜보면서 한 궁녀가 썼던 이야기가 개축일기 서궁일기인데 이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읽어보면은 임목왕후가 이제 광희군한테 쫓겨나서 가두어지게 되니까 임목왕후 밑에 있던 궁녀들이 임목왕후한테 막 화를 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출세를 못하게 됐다.
1: 어머.
0: 그렇게 막 따지고 들고 그러면 다른 착한 궁녀들은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고 하지만 화내고 그리고 임목왕후의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밖에 고해 바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는 임목왕후한테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조의 유일한 적자이자 광해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인 영창대군입니다. 이 영창대군이 물론 광해군보다 서른 살 정도 훨씬 아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임목왕후도 이 광해군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데 광해군이 결국 이 어린 적자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때 임목왕후 그거 알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궁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창대군을 억지로 뺏어서 데리고 나가버려.
1: 야 그래. 이거는 본인을 모신 그 임목왕후에 대한 배신이 어마어마한데요.
0: 배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임목왕후를 모시는 궁녀들과 당시에 광해군의 부인이었던 유씨 중전을 모시던 궁녀들끼리 이제 파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씨를 모신 중전을 모시는 궁녀들은 좀 더 자기 윗전한테 잘 보이려고 온몸을 던져서 영창대군을 빼오는 짓을 하면서 이제 그 눈도장을 찌그러고 했던 건데 나중에 광해군이 쫓겨나건데 이 궁녀들도 전부 사사삭 그렇게 됩니다.
1: 네. 오늘 자꾸 이제 딴 길로 얘기가 막 살게 되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궁녀가 일종의 약간 호위 군사 같은 느낌이
0: 맞아요,
1: 들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사실 궁녀들 하면은 이제 또 이게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갑신정변 때 참여하는 고대수라는 궁녀가 있었거든요. 이 이름이 고대수가 실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수라는 궁녀는 여자지만 키가 막 거의 180 가까이 되고 쌀 두 가마니를 실려 나를 정도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갑신정변에 그 난리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궁녀이지만.
1: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0: 아주 힘이 세고 그런 궁녀들도 있었던 거죠.
1: 우리가 생각하는 궁녀는 항상 조신하고 뭐 이럴 것만 같지만 다양한 역할에 따라서 또 맞춤형 이제 궁녀들이 있었다. 근데 궁녀의 근무 조건은 어땠어요?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0: 여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해가 나뉘는데요.
1: 궁녀도
0: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그런 궁녀들이고 그에서 이제 보통 무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무술이든 그야말로 빨래하는 정말 몸만 쓰는 자빌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궁녀지만 하급이고 출퇴근하고 가족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비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식 채용된 궁녀들은 보통 8, 9살부터 계속 궁에서 사는데 보통 이제 단체 생활합니다. 4, 5명이 한 방에서 생활을 하고 되고 이렇게 점점 등급이 올라가서 상궁이 되면 드디어 개인방과 참모와 방자 같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하인을 둘 수 있게 됩니다.
1: 하인 둘 수 있어요?
0: 예나 지금이나 자기 일에 집중하려면 밥과 빨래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1: 그리고 울분에 차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저 오늘도 밥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어느 정도 상궁 정도 되면 그 궁궐 바깥에 자기 집을 삼아서 출퇴근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60살이 넘으면 단축 근무에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1: 60살이면 힘들죠.
0: 그렇죠. 그 다음에 은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가지 길이 나나요. 그럼 만약에 자기 친척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자기 친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친척들한테 가서 친척들의 자식 중에 하나 양자로 들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 궁녀들이 가는 그 절이라든가 그래서 양로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특이한 경우는 저쪽 순조 때의 그 궁녀였는데 왕손을 어릴 때부터 돌봤던 보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손들이 자기 어머니처럼 여기던 사람이라서 자기 집으로 모셔서

0: 제가 그 노후를 보냈던 그런 공유도 있었습니다.
1: 네. 와, 근데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좀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0: 예.
1: 좀 여러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예.
1: 근데 앞서 이제 어떻게 보면 60 넘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혼자인 거잖아요. 예. 그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월급들은 계속 착착착 모았겠어요.
0: 그러니까 궁녀들에 따라 이제 그 이것도 여러 가지 재테크를 열심히 한 궁녀도 네. 있거든요. 근데 이 궁녀들이 받는 월급은 법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1: 아.
0: 속대전에 따르면 제조상궁
1: 네.
0: 그 제일 높은 상궁 같은 경우는 쌀 25등에 그 5승 콩 5두 북어 110마리
1: 뭐 북어 110마리
0: 예.
1: 네.
0: 그 말린 물고기인데 옛날에는 북어가 저쪽 그 동해안에서 잡아와서
1: 네.
0: 말려서 가져온 거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재산이기도 했어요.
1: 네.
0: 물론 지금의 북어를 돈으로 줘? 라고 하면은 이제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계속 곡식을 쌀로 줬었으니까요.
1: 네.
0: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인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나인쯤 되면 쌀 7두 콩 5승 그러니까 콩 6두에서 1두
1: 많이 주네요.
0: 50마루인데
1: 네.
0: 엄밀하게 따지면 어렵지만 한 네. 지금 돈으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래도 괜찮은
0: 그렇죠?
1: 거네요.
0: 왜냐하면
1: 네.
0: 여자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니까요. 게다가 여기에
1: 네.
0: 아까 얘기한 대로 윗전을 잘 만나서 이제 하면은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잘 들어옵니다.
1: 아.
0: 한글 편지가 남아있거든요.
1: 네.
0: 명성황후에 이제 궁녀들이 당시 민씨 그 대감들 집에 편지 보낸 게 있는데
1: 네.
0: 그러면 궁녀들이 아예 그 대감들을 오라버니라고 되게 친하게 불러요. 그래놓고 한 소리가 돈 없어요. 보내주세요. 뭐 좀 보내주세요. 그 금비녀 좀 보내주세요.
1: 네.
0: 장신구 보내주세요. 곡식 보내주세요. 그렇게 계속 청탁을 합니다.
1: 네.
0: 그럼 이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1: 뭐
0: 결정적으로
1: 네.
0: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자들 궁녀들도 그 외명부와 똑같이 그 정오품서부터 이제 구품까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같은 등급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궁녀들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1: 왜요? 이유가 있나요?
0: 그 아무래도
1: 네.
0: 궁녀들은 이거 말고는 벌이가 딱히 없다고 여기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외명부인 그 사람들은
1: 네.
0: 일단 양반들이기 때문에 집안 재산도 있고 기타 그런 게 있었을 테니까요.
1: 네.
0: 저도 약간 좀 특이했어요. 왜 이제 여자들이 더 많이 받았을까? 같은 등급인데도.
1: 근데 그 좀 궁금한 게 궁녀가 이제 급여도 꽤 괜찮고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이고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뭐 좋은 직장, 반듯한 직장이라고 했는데
0: 예.
1: 근데 또 결혼은 못한 가정은 못 꾸리는 건 거죠?
0: 아까 얘기한 듯이 그러니까
1: 네.
0: 정말 하급, 정말 자비라는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었지만
1: 무술이 아까
0: 예.
1: 얘기한
0: 네.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 채용된 궁녀들은
1: 네.
0: 한 15살이나 그 정도 되면은 계례를 치릅니다. 성인식이거든요.
1: 네. 아.
0: 이때 막 혼례식 같은 걸 다 치르는데 다만 신랑은 없어요. 그야말로 국가와 결혼하는 결혼식을 치르고 궁녀들은 그렇게 평생 결혼을 안 하는데
1: 네.
0: 만약에 궁궐 밖에 나간 궁녀를 누군가 사귀었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해당자 다 끌려와서 그 처벌을 받고
1: 네.
0: 죽임을 당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1: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 궁녀의 인기가 많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을 못하고 이제 그런 가정을 포기하는데
0: 예.
1: 이제 돈은 좀 많이 받고 한 가정을
0: 예.
1: 좀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으로도 좀 봤던 건지
0: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왜냐하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를 한 걸 수도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내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궁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대장금에 나오는데 대대로 궁녀를 집어넣는
1: 네.
0: 집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한 예가 실제로
1: 네.
0: 숙종 때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당시 장현이라고 유명한 역관이 있었는데
1: 네.
0: 그 장현은 분명히 나라 최고의 부자인데 그 사람의 딸이 상국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뭔가 이제 궁궐의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서 가족을 궁녀를 집어넣는 게 가장 편리했기 때문이고
1: 네.
0: 그다음에 이런 장현의 조카 친척인 장희빈도 궁녀가 되었는데 절대로 집은 가난하지 않았을 테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친척 언니의 대를 이어 이 인동 장씨 집안의 그 부와 명예를 위해
1: 네.
0: 그 상궁으로 투신을 했다가 왕의 총애를 받아버린 바람에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1: 네.
0: 궁녀들은 왕의 총애를 받지 않고 좋은 윗전 만나서 평온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1: 굴곡 없는 삶이 제일 좋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연금도 나오고요.
1: 근데 어떤 직급의 궁녀가 좀 가장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0: 역시

0: 제조상공 아까 얘기한
1: 제조상공
0: 그리고 이제 네. 지밀 라인들이 있었고 그에 비해서 정말로 돈이 많았던 상공이라면 역시 아주 시대와 운이 맞아들고 본인의 재능까지 맞아들어간 네. 경우입니다. 바로 이 세종 때 네. 노비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정의왕 후에 이디 되었던 궁녀인 조두대인데요.
1: 아, 저 근데 잠깐 여기서 궁금한 게 안 예? 그래도 이 궁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노비도 노예나 뭐 노비도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신분이나 계층에 제한은 없었던 건지 궁금하긴 했었어요.
0: 네, 원래는 관노비 중에서 궁녀를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양해는 궁녀가 되지 않았어요.
1: 네.
0: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장희빈 같은 경우는 중인인데도 궁녀가 되었단 말이죠.
1: 네.
0: 이걸 보면은 이제 반반인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궁녀가 된 사람 아니면 출세의 끈을 잡기 위해서 궁녀가
1: 네.
0: 된 사람 이게 갈리는 거죠.
1: 근데 설명해 주신 조두대. 조두대는 대세 노비 출신인데 예. 똑똑했던 거예요.
0: 예. 네. 워낙은 그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천재였어요. 언어학의 천재. 그래서 노비 출신인데 한문을 주르륵 배웠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세종대왕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애네? 잘 됐네? 그러면서 싹 뽑아서 네. 궁녀로 특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언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1: 네.
0: 한글 만들 때 참여를 합니다.
1: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에 항상 궁녀가 나오죠?
1: 네.
0: 그 모델이 바로 이 조두대예요.
1: 오.
0: 그래서 이 조두대가 그 발음을 하는 거를 말을 하게 돼서
1: 네.
0: 그게 참여를 했었고요.
1: 어머.
0: 그다음에 또 조두대가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 사람이 산스크리트어까지 익혀요.
1: 그런 거 어디서 배웠죠?
0: 네. 그러니까 그냥 언어에 대한 재능이 특출난 거죠.
1: 오.
0: 그 한문도 수루룩 배우고
1: 네.
0: 그러니까 범어도 배우고 하니까 당시 그 왕실의 사람들 중에서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1: 네.
0: 불경을 만들 때 이 여자도 같이 참여하는데 이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김수온이라고 해서
1: 네.
0: 그 나중에 그 자주 드라마에 놓은 신미라는 승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동생인 사람과 나중에 인수 대비로 유명한 소의 왕후와 같이 불경을 만드는 데 같이 참여합니다.
1: 네.
0: 즉 왕실하고 친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조가 죽고
1: 네.
0: 예종도 빨리 죽고 성종이 12살의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였던 정희왕후 윤씨가
1: 네.
0: 대리청정을 하는데 이 정희왕후는 한문을 몰라요. 근데 당시 조선을 다스리려면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조두대를 시켜서 정희왕후와 말을 하면 조두대가 그 자리에서 한자로 받았어서 왕명으로 출납하는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왕비 즉 왕대비의 입이 돼서
1: 네.
0: 여아리라는 별명이 들었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1: 네.
0: 그야말로 왕명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많은 커넥션만 그 돈을 받게 되고 본인은 그 노비 신분에서 풀려나서 그 양인이 된 데다가 엄청난 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 절에
1: 네.
0: 그 치주를 하면서 내세에 더 좋은 사람이 태어난 그런 것도 하고.
1: 어머, 조두대라는 분 오늘 처음 듣는데
0: 예.
1: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0: 그렇죠,
1: 한번
0: 뭐.
1: 좀 이제 뭐 사극 네. 같은 데서
0: 예, 예.
1: 다뤄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 훈민정음의 궁녀가 참여하면 이게 바로 조두대가
1: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이기도
0: 예.
1: 해요.
0: 네. 근데 끝은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권력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동생들과
1: 네.
0: 그다음에 정희 왕후의 친척들과 같이 많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결국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정희 왕후가 일단 손자도 많이 자랐고 하니까
1: 네.
0: 이제 수렴청정을 거둔다 해서 거두고 이제 조두대도 이제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1: 네.
0: 이 정상적인 건 아니었고 또 여자이고 궁녀였으니까.
1: 네.
0: 근데 더 그 기이한 것은 끝이 연산군 일기에 나옵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한참 체력을 가졌을 때가 바로 네. 성종의 왕비였던 폐비 윤씨가 죽었을 때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1: 네.
0: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를 죽인데 조씨도 참여했다 해서 그 사람 무덤을 파헤쳐버립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조두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궁녀 얘기 다 못했고 원래 내시 얘기도 준비하셨는데 시작도 못했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한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주말의 집에서 여전히 생방송으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2: CBS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조선을 건국한 건 태조 이성계지만 조선의 진정한 설계자는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정도전은 무려 고종 제위 때까지만 해도 조선에서 역적으로 기억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어떻게 이성계와 손을 잡았으며 왜 결국 역적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박광일 역사작가와 함께 알아보고요.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중동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 적어도 군사력으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이라고도 하는 욤키푸르 전쟁을 임용환 박사와 함께 알아보죠. 잡지사 주말 에디션 함께 펼쳐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20번째 페이지. 잡지사 개국공신이자 역대 최다 출연자이자 유일무이한 잡지사의 남자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6: 저희가 이제 앞으로 틈틈이 조선시대 왕들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거나 안정시킨 왕의 남자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왕의 남자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7: 바로 삼봉 정도전입니다.
6: 삼봉 정도전. 네. 왕은? 태조 이성계.
7: 그렇습니다.
6: 아, 태조 이성계의 남자 정도전 혹은 정도전의 남자 태조 이성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정도전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7: 정도전은 이제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 약간의 핸디캡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외할머니가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출세의 길마다 누군가가 비판을 할 때 저 사람 몸에는 천한피가 흐릅니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 정운경이 내 자식은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목은 이색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겼던 벗들이 예를 들어 뭐 정몽주라든지 이승인, 이조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국민왕이 추진했던 반원 친명 자주 정책. 네. 그러니까 원나라에 반대하고 새롭게 뜨는 신흥 강국인 명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려는 자주를 내세우겠다. 신진사대부 젊은 학자에게
6: 잘 맞는 것 같은데.
7: 딱 맞는 거잖아요. 네. 오랑캐의 나라를 멀리하고 중화의 나라를 가깝게 하고 우리는 자주를 네. 내세운다. 그러면서 이 공민왕을 지지했었는데 문제는 공민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암살당하고 나서 우왕이 즉위하니까 네. 권문세족과 또 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이 집권하면서 방향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전을 뭔가 마뜩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정도전한테 굉장히 안 좋은 미션 하나를 줍니다.
6: 어떤

0: 그리고 귀향가죠.
1: 아, 귀향가요? 네. 아, 그래요?
0: 그래서 당시 나주의 거평부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귀향을 가면은 이제 지식인들에게는 그 시기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주 거평부곡에서 그 전까지 비록 그 컴플렉스는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치와 그다음에 중앙의 어떤 지식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약간 좀 멀리 떨어진 현실 갔습니다.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농민들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지방 향리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유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이동의 자유가 생기니까 네네. 이제 서울 쪽으로 옮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한양 남경 쪽으로 와서 뭔가 먹고 살리라는데 정도전이 늘 힘들어했던 사람이
1: 누구죠?
0: 부인입니다.
1: 부인한테 힘들어했다?
0: 제발 월급 좀 받고 잘 지내시지 성격 좀 죽이시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이 돈 좀 벌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도전이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라고 예. 생각으로 남경에서 내가 개경에서 잘 나가는 학자인데 내 밑에서 공부를 하면은 출세합니다.
1: 아, 약간 사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0: 네, 학원 만들었어요.
1: 남경학원.
0: 네, 예. 남경학원을 딱 삼봉학원을 딱 삼봉학원. 만들었는데 예, 예.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쟤 아직 귀향 안 풀렸잖아.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쟤 역적으로 거의 몰리다시피 한 애 아니야? 예, 예, 예. 라고 하면서 동네 그 이렇게 세력가들이 와서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도전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도 가고 김포도 갔는데 거의 비슷한 처지를 거치니까 예. 정도전은 정말 답답할 거 아니에요. 나 그렇죠. 먹고 살자고. 그렇죠. 나 부인한테 돈 좀 보내려고
1: 부인도
0: 하는데.
1: 부인도 의사표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인데
0: 예, 편지 뭐 이렇게 예. 보면은 내가 미안하고 뭐 돈을 못 보내서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정도전은 조금 더 다른 예. 새로운 완전한 국면 전환을 꿈꿉니다.
1: 어떻게요?
0: 그러면서 예. 그는 함경도로.
1: 함경도로?
0: 함경도로 예. 이성계를
1: 아, 함경도에 이성계가 있구나.
0: 네.
1: 그러니까 엄청 여기저기 떠들고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가 드디어 함경도 이성계를 만나는 순간인데.
0: 그렇습니다.
1: 그럼 뭐 그 군대로 들어간 건가요?
0: 이제 그때 이성계는 여러 전공을 세우고 네. 여기에서도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전투가 막 끝난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잠깐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정도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겠죠. 이성계가 막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찾아왔답니다. 문신이.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시지? 하고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불렀는데 딱 보더니 이성계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때 사병을 한 2,000명 이상 그렇죠, 그렇죠. 데리고 다니면서
1: 막 소라불로 막 나팔 불면서
0: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주요 이제 전투에서 큰 승전을 거두고 있었으니까 자기 병력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쫙 사열을 예. 딱 하니까 정도지 딱 보고 이 정도 군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거기서 압도돼야 되는데
0: 네.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군대 못할 것이 없으니까 이성계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네. 못할 것이 없다.
1: 아, 못할 것이 없다.
0: 네. 못할 것이 없다. 아, 그럼 왜구를 뭐 무찌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 직전에 황산대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면서 말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당신이 군사적으로 큰 성취를 거뒀다면 예. 나의 지혜와 덧붙어 만난다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1: 던졌어요 지금.
0: 근데 실제로 네. 이게 이제 7년 뒤에 나중에 그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날 즈음에 네. 이 것과 관련된 표현을 실록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예. 그때 정도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나라 고조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운 게 한 고조 유방인데 유방이 나라를 세우려고 장자방을 쓴 게 아니라 네. 장자방이 나라를 쓰려고 네. 한 고조 유방을 데려다 쓴 것이다. 왕으로 삼은 것이다.
1: 장자방이 정도전인데
0: 그렇죠.
1: 이걸 누가 쓴 거예요?
0: 이거는 태종 쪽에서 쓴 거예요.
1: 태종이?
0: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만큼 거만했다. 오만했다.
1: 비판적으로 쓴 거군요.
0: 비판적으로 썼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계가 먼저 큰 뜻을 품었다면은 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자신의 휘하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네. 자신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 큰 그림을 누가 먼저 그렸다면
1: 정도전이 그리고
0: 그렇죠.
1: 그 안에 이성계를
0: 거기에
1: 넣었다.
0: 이성계가 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그 두 사람이 건국에

0: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 도전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점인 가족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파트너가 된 이성기 역시도 어떤 뭐 집안의 내력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0: 황산 대첩을 통해서 이성계의 이름이 거의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문제는 이성계는 아직 시골 사람인 거예요. 개성 사람들이 볼 때는
1: 출신 문제가
0: 아우 저 시골에서 그 아버지 때만 해도 머리 깎았다며 뭐 요런 느낌이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성계의 향후의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최고의 명장으로서 최영의 인정을 받고 네. 그 자리를 잇는 것 정도가 되는 것
1: 아, 그 이상은
0: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뭔가 이성계도 나의 자리가 뭐지? 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게 이제 황산대첩이 끝나고 몇 년 뒤에 함경도에 머물되었는데 네.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 군대면 네. 뭘 못하겠습니까?
1: 못할 것이 없소이다.
0: 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이성계의 머리도 반짝.
1: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0: 나의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성계의 그 답답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네. 긁어줬네요. 정 부장이. 네. 자,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둘이? 네.
0: 이제 이때 이제 아마 모종의 대화를 통해서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요. 네. 문제는 이때 고려를 둘러싸고 그 국경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명나라의 그 주원장 홍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네. 거의 요즘에 트럼프 못지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폭군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홍무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 우리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게 우리가 원나라를 개성한 거니까 다시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1: 거야?
0: 철령 땅, 다시 되찾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그 동령부 이런 데 되찾았잖아요. 예, 예. 이거 다시 다
1: 명으로 넘겨라.
0: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제주도 네. 그 탐나총관부 그것도 넘겨.
1: 아, 정말요?
0: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려가 발칵 뒤집힙니다.
1: 그렇죠.
0: 아니 우리 여태까지 그래도 원나라를 좀 멀리하고 비록 우왕 때 친원 정책을 폈다고는 하더라도 약간의 중간 정도의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 그래도 좋은 게 좋으니까 좀 말을 들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토를 되찾고 공민왕과 함께 반원 자주 정책에 앞장섰던 최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1: 그렇겠네요. 예.
0: 그럼 이 기회에 네. 요동을
1: 칩시다.
0: 칩시다. 우리가 본때를 보여줍시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최영은 요동 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1: 명이랑 전쟁하는 거잖아요.
0: 명나라랑 전쟁하는 그렇죠,
1: 그렇죠.
0: 겁니다.
1: 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0: 저 신흥 강구 예.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아주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1: 야.
0: 그렇게 해서 전 군을 모읍니다. 예. 전 군을 모아서 당시 명목상으로는 10만이지만 실제로 3만 8천 정도의 군대를 모으는데 네. 그중에 기병이 2만 2천입니다.
1: 야,
0: 어마어마한 기병 군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후대 연구자들이 볼 때는 약간의 승산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볼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총사령관은 당연히
1: 최영이겠죠.
0: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1: 어떤 변수죠?
0: 우왕이.
1: 네.
0: 장인어른 우왕은 장인어른이 참고로 여러분이에요.
1: 아 그래요?
0: 비가 여러분이에요.
1: 장인어른 중 한 분이 최영인가요?
0: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군대가 막 나갔을 때 암살당했는데 나도 암살당할 것 같으니까 내 옆에 계시면.
1: 아, 공민왕이 암살당한 게?
0: 그러니까 우왕은 트라우마로 남을
1: 신경이
0: 거
1: 쓰여서.
0: 우왕도 그러니까 내가 최영이 없으면 암살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 군이 올라가는 거
1: 아니 지금 명나라랑 전쟁하겠다는데 자기 지켜달라고 지금 최영을 붙잡는다고요?
0: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이 볼 때 아마 한숨을 몇 번 쉬었을 것 같아요.
1: 이놈의 사위.
0: 그러면서 알았다 그럼 내가 남겠다고. 개성,
1: 남아요.
0: 개성에 남겠다고.
1: 왕이니까.
0: 그렇지만 이제 평양까지는 이제 군대를 배웅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서 사령관이 바뀝니다.
1: 네.
0: 이성계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 돌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회군.
1: 위화도 회군을 한
0: 위화도 거죠. 회군을 해서 위화도 회군. 왕의 명령을 받지 않는 회군은 반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란의 명분인데 문제는 또 다른 장군이었던 조민수는 우왕과 가장 근접해 있었던 권문세족입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할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정조돈을 통해서 아마 그 뜻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0: 이 요동 정벌은 네. 공민왕이었으면 안 했을 거다. 돌아가신 공민왕이었다면
1: 그 말인즉 우왕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0: 이거는 최영이 주도한 것이니 그러니 이거는 군대를 돌리는 게 우리 같은 고려의 신화로 볼 때는 네. 맞는 거다. 조민수가 약간 자기도 전쟁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논리가 네. 막 고려의 역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회군에 동참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급격하게 최영이 일천 군대로 개성해서 맞섰지만 예. 최영 일천 군대는 어떻게 보면 당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최영도 잡혀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1: 우왕도 피위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져요.
1: 어떤
0: 우왕을 피위를 시켰으면은 네. 어디 왕씨 중에 한 명을 모셔갖고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 왕이 청왕이 우왕의 아들입니다.
1: 예.
0: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가만둘까요?
1: 창왕이요?
0: 창왕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성계의 세력이 압도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 아.
0: 정치 역량 속에서.
1: 위화도 회군을 하고 우왕도 피해시키고 최영을 죽이고 나서도 네.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0: 우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되죠. 아, 이성계의 처지에서 보면은 네. 우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모르는 왕 하나를 왕시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창왕은 자기 아버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예. 자기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 때에 따라서 우왕이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심지어는 우왕이 이성계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발각되기도 합니다.
1: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는 엄청 좀 그런데 답답하고 이 상황을 조급하고 불안하고
0: 타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여기에 대한 논리를 누가 주냐면 네. 정도전이 줍니다.
1: 어떻게 타개책이 뭔가요?
0: 네. 폐가 입진 네 글자를 줘요.
1: 폐가 입진
0: 가짜를 없애고 진짜를 세운다.
1: 가짜 진짜가 뭡니까?
0: 가짜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왕, 창왕이 왕우, 왕창이 아니라
1: 네.
0: 신우, 신창이다.
1: 아, 그게
0: 왕씨가 아니다.
1: 신돈 그건가요?
0: 그렇죠. 신돈의 시녀였던 반야가 나중에 그 국민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예. 그 낳은 아들이 우거든요. 예. 왕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은 왕씨성이 아니라 신씨성을 가진 게 맞고 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1: 네. 가짜다.
0: 가짜 아니냐. 아,
1: 정도전이 이 논리를 제시하는군요.
0: 그러니까 가짜니까 창왕까지 쫓아내는 게 맞고.
1: 그럼 입진 진짜는 누굽니까?
0: 왕씨 한 명 데려다 보면 되잖아요.
1: 허수아비.
0: 네, 그래서 신종의 후손이었던 왕요라고 하는 인물을 네. 후손을 왕에 올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양왕이 되었고 예. 결국은 이제 우왕창왕까지 죽이게 되면서 네. 권력을 이성계 정도전이 돈독하게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1: 이렇게 이성계와 정도전이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는데요. 이어서 개혁정책 하나가 나온다고요.
0: 네. 바로 뭐냐면 토지개혁이에요.
1: 토지개혁을 조선 건국 전에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그 고려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을 권문세족이고 농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예, 예. 일반 백성들은 이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다. 모든 이익은 권문세족 귀족들이 가져가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1: 네.
0: 그때 정도전이 생각을 할 때 아마 이건 이성계의 생각보다는 정도전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정도전이 생각을 볼 때 이 땅을 몰수를 해서
1: 네.
0: 관료들이거나 백성들이거나 학생들이거나 군인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올바른 국가가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고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왜 예. 밀어붙였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소수의 권문세족은 몰락을 할
1: 그렇겠죠.
0: 거고요.
1: 예.
0: 그러면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인
1: 지지하겠죠.
0: 정도전이나 예. 이성계를 지지할 겁니다.
1: 그렇겠죠.
0: 이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전법이에요.
1: 과전법이군요. 이게.
0: 실제로 이 그래서 당시 왕이 됐던 공영왕조차도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예. 그의 땅도 아마 뺏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90년에 개성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는 걸 보고 공양왕이 울었다 그럽니다.
1: 아, 현직 왕도 뺏었어요. 현직 왕 토지를 볼 수 있어요.
0: 울었다고 하죠.
1: 아, 울어요. 그 네, 왕이 울었대요?
0: 네, 울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91년에 그 뺏은 땅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전국적이었지만 당시 어떤 역량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제 세력이 상당수가 이성계와 정도전 쪽으로 끌려왔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까 땅 뺏기고 울었던 공양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조선이 건국되는 거잖아요.
0: 네. 보통 예. 이제 어떤 나라의 마지막 왕의 시호는
1: 네.
0: 그 다음 나라에서 지어주거든요.
1: 후대에서. 예.
0: 공손하게 양위한 왕.
1: 그래서 공양왕이에요?
0: 공양왕이에요.
1: 공손하게 양위했나요?
0: 네. 뭐 나중에 뭐 공양왕이 이성계 보고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갖고 동맹을 맺자 그러는데 왕과 신하가 동맹을 맺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성계 이제 거부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러나시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392년에 마치

0: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공신들이 여러 번 이제 재촉을 하지만 몇번 사양을 하다가 이제
1: 하다가
0: 사양을 하다가 이제 왕위에서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를 대신해서 이제 조선으로 건국을 하게 되고요.
1: 네.
0: 다만 흥미로운 거는 이때 처음에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약간 민심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려의 옛 법도를 따를 거고요. 나라 이름도 그대로 고려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392년에는
1: 아,
0: 고려였어요.
1: 그렇군요. 예.
0: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호가
1: 조선.
0: 누로 바꾸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1: 정도전입니까?
0: 그렇죠.
1: 아.
0: 그리고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새롭게 도시를 꾸미는 것도 정도전.
1: 정도전이다.
0: 그리고 궁궐 이름을 경복궁, 군자만장 계획경복에서 가져오고 임금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십시오. 근정전. 이런 내용들을 붙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설계자라는
1: 그러네요, 진짜.
0: 평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도전을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0: 그렇죠. 명나라의 관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아직 홍무제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트집 잡고 있었고 뭐 문장 하나로 니네가 우리를 무시하네 어쩌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런 가운데 표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냈던 외교 문서에 작성자를 잡아보내라 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1: 명이요?
0: 네, 그런데 그 표전문의 작성자를 거기서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정도전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럼 정도전 보내라 이 얘기죠.
0: 정도전 보내라는 거.
1: 예.
0: 태조 이성계는 보낼
1: 아니대요.
0: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태조는 정도전이 아니면 일을 못하고 나중에
1: 페르소나예요.
0: 태조가 자신이 묻힐 지금의 이제 경기도 구리에 있는
1: 건원릉
0: 권원릉 자리를 여러 장소를 선택할 때그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정도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실록의 여러 자료를 보면은 정도전과 태조의 막 우정을 알수 있는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태조실록이 태종 때 만들었잖아요.
1: 그래서
0: 이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면은 태종에게 불리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아주 오피셜한 내용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 그래도 친해.
0: 정도전이 아무리 이게 길한 자리를 찾는 거고 미래를 위한 일이지만 제가 임금의 무덤 자리를 찾으려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은 태조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나의 사람이다.
1: 내 사람이다.
0: 이라는 말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이제 이런 사람을 보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 네.
0: 정도전이 뜻밖의 칼을 내밉니다.
1: 어떤 칼을?
0: 최영이 요동 정벌할 때 반대했던 게 이성계고 그
1: 그렇죠.
0: 옆에서 그거를 지지했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요동 칩시다.
1: 아, 정도전이 요동을 치자고 해요?
0: 요동을 칩시다. 아무래도
1: 네.
0: 실력 행사를
1: 네.
0: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법에 관한 책들을 적은 바가 있었던 정도전이 볼 때는 여러 부분에 승산이 있다고
1: 승산이
0: 판단한
1: 있다고
0: 거예요.
1: 봤어요?
0: 다만 지금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각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을 모두 군대를 국가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 규합을 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 혁파해야 됩니다.
1: 아, 왕자들의 사병을.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0: 왕자들도 이성계와 비슷하게 각각 사병을 이끌고 정투에 참여해서 공을 세웠었잖아요. 방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니까 혁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나 국내 문제를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되는 거죠.
1: 예.
0: 여기에 이제 크게 위기감을 느꼈던 게
1: 왕자들이겠죠.
0: 왕자들이겠죠. 이거 그대로 되면은 요동 정벌이 이기고 안 이기고 문제가 아니라 내 세력이 완전히
1: 약해진다.
0: 없어지고 그러면 아버지 하자는 대로 때에 따라서는 정도전 하자는 대로 끌려가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위기의 왕자들이 몇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뭐 반간도 있을 거고 방원도 있을 텐데 특히 위기감을 느꼈던 게 방원입니다.
1: 방언입니까?
0: 이거 안 되겠는데 치자 우리가 먼저.
1: 정도전을.
0: 그렇죠. 그래서 1398년 8월 26일 날 한밤중에
1: 그렇구나.
0: 정도전은 그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남은의 집으로 놀러 가서
1: 네네.
0: 거기서 술을 마시고
1: 아,
0: 있었습니다.
1: 예.
0: 술을 마시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밤중에 군대를 일으켰던 방원이 그 남은의 집 격해서 남은 정도전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명분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정도전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왕자들을 없애려고 해서 부득이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정도전을 먼저 쳤다. 그럼 여기에 끝났으면 그 명분이 맞을 텐데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가요? 경복궁으로 갑니다.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세자였던 방석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세자를
1: 방석이 막내죠?
0: 막내입니다. 여덟 번째. 그래서 그 방석을 죽이고 이복 동생이고 그 방석을 가르쳤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이성계가 앞

0: 아파서 누워 있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 디데이는 네. 이성계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라는 전제하에서 예, 예, 예. 방원이 일으켰던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보통 역사 속에서는 제1차 왕자의 난,
1: 아니죠, 이게?
0: 그러니까 예. 이제 나중에 방간하고 부딪혔던 제2차 왕자의 난과 비교해서 하는데 이 낱말이 약간 적절하지 않아요.
1: 어떤 면에서요?
0: 왜냐하면 1차의 왕자의 난이라고 왕자끼리 싸워야 되는데
1: 그렇지.
0: 그게 네. 아니라 여기서는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태조를 실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낸 쿠데타예요.
1: 그냥 방원의 쿠데타죠. 예.
0: 다만 아직까지 태조가 기력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태조를 따르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예. 태조는 이때부터 10년 뒤에 죽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함흥도 가고
0: 예. 그 회암사도 가고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절충책을 찾은 게 뭐냐면 큰아들은 없지만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가 태조에게도 괜찮은 아들이었고 태종이 볼 때도 욕심이 없는 그리고 본 부인으로부터는 아들이 없어요.
1: 아, 그럼 믿을 수 있는.
0: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 형이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왕자를 넘겨주지 않을까? 태조로 볼 때도 내가 태종한 그 방원한테 왕자를 뺏기는 건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둘째한테 큰아들이니까 물려준다.
1: 네. 방과는 명분이 괜찮아요.
0: 그렇죠. 네. 방원은 이제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게 물려준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타협 속에서 이게 큰 탈 없이 끝나서 다행인 거지 쿠데타로 봐야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후대에 볼 때 왕권을 좀 더 강조했던 게 태종이지만 사실은 태종은 정도전의 정책들을 계승하는 게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주자수 같은 것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정치 네. 권력을 둔 투쟁 속에서 정도전이 졌다. 방심을 한 상황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마치면서 짧게 태조와 정도전 어떤 관계였다라고 보십니까 선생님?
0: 네. 그 정도전을 다시 복권시키는데 결정적인 배경은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경복궁을 처음에 이름을 지은 것도 지은 그렇죠. 것 그다음에 세운 것도 다 정도전이잖아요.
1: 그래서 그때 복궁.
0: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복권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경복궁이라는 거는 조선 건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정치는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고 그 체계 속에서 궁궐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도전이 없었다면 이전과 다른 고려보다 나은 조선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1: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하고 기틀을 잡은 남자 정도전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첫 번째 페이지. 이집트 스핑크스도 부러워할 지력의 소유자죠. 임용한 역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저희가 5월의 첫 시간에 임용한 박사님을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1: 뭐 그냥 해롱해롱하면서 하고 있어요.
0: 해롱해롱. 해롱해롱만 해도 바빠요, 그죠?
1: 아, 이게 너무 지금 복잡해서.
0: 뭐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신 건가요?
1: 아, 정세가... 일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정세도 복잡하고 굉장히 뭐 일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0: 5월에는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1: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0: 예. 저랑 또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만났는데 깔맞춤을 또 해주셔서 예, 반가움이 느껴지고요. 자, 정세가 복잡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 이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철권 방어에 좀 감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도 건국 이래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뻔했던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임용환 박사님과 이 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전쟁입니까, 박사님?
1: 지금 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 뭐 불바다인데 그래도 한동안 전쟁 없었잖아요.
0: 네.
1: 중동전이 보통 1차에서 4차까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 4차 중동전이 1973년에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쪽에 전투가 좀 있어서 뭐 5차, 6차, 7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 네.
1: 규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랍권이 단결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중동전은 대체 4차까지죠. 그때 예.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주축이 됐었는데
0: 아,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을 상대했던
1: 그렇죠.
0: 4차 물론, 중동전. 네.
1: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 메인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항상
0: 네.
1: 그

0: 1차에서 4차까지 중동전 기간에 보면 6.1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인을 압승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이스라엘이 패망할 뻔했던 전쟁이 73년의 용기프로 전쟁입니다. 이게 알려진 것보다 더 위험했어요. 아, 어떻게 보면 거의 하루
1: 네.
0: 하루 차이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도 했었죠.
1: 용기프로가 뭡니까 근데?
0: 용기프로가 이게 속죄일이라는 걸로 간단히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네. 전통적인 종교 우리가 왜 부활절도 있고 뭐 사순절도 있고 뭐 있잖아요.
1: 종교 기념일인
0: 예,
1: 거예요.
0: 그런 예. 종교적인 행사하는 날인데
1: 네.
0: 이때 이제 속죄일이라고 그래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다 같이 이제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때를 노린 게 왜 한국 전쟁 때 일요일 날 병사들 휴가 갔을 때 했다는 식으로 이때 병사들도 다 저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막 금식기도 하고
1: 이스라엘
0: 그래요.
1: 병사들이. 예. 그러면 시리아 이집트가 일부러 공휴일을 노린 것도
0: 그날을
1: 있는
0: 거네요. 노린 거죠.
1: 네. 아, 좋습니다. 앞서 이제 6.1 전쟁 이런 용어도 쓰셨습니다만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중동 전쟁을 1차, 2차, 3차, 4차 구분을 하고 저희 이제 잡지사에서도 뭐 썬킴 씨랑 1차, 2차 전쟁을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항상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 중동 전쟁 그 흐름과 각 전쟁별 특징 같은 걸 살짝 이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1차, 4차 중동전이 촉발된 거는 결국 이스라엘의 건국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좀 팔레스타인 분들이 좀 황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되찾아주자고 일으킨 전쟁은 아니고
1: 네.
0: 그 시리아나 이집트나 뭐 이라크 이런 그런 중동의 전통적인 국가들이 원래 이슬람권이고
1: 네.
0: 그게 이제 서기도 나오고 이제 이렇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지금도 그 문제가 터지지만 그 권이 그때는 그 나라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라크 같은 이집트도 뭐 정말 오래된 나라인데
1: 네.
0: 이제 경제적으로 석유가 나오고 세계대전 끝나고 하면서 그 권이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1: 예, 예.
0: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뭐 영국이 이제 이중 계약처럼 해버려가지고. 예.
0: 근데 사실 그것도 좀
1: 아 그래요? 예.
0: 그거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1: 예.
0: 아무튼.
1: 예.
0: 그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고
1: 예.
0: 본질적인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원래 우리 집이니까 돌아온 거다라고
1: 아, 예.
0: 얘기를 하는데
1: 예.
0: 이 중동권에서는 결국 석유가 나오고 새로운 이제 중동이 이제 새로 이제 깨어나서
1: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0: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이 서구적인 원래 거기 살았던 아니었던 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서구화된 민족들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세계에서 자본주의, 금융 이런 거는 최첨단의 집단이었죠. 그런 쪽이 들어오니까
1: 네.
0: 중동 사람들도 이게 들어왔다간 우리의 이권이 결국 서구의 어떤 경제적 교두보가 되지 않느냐.
1: 네.
0: 더욱이 우리가 알지만 십자군전 거기가 원래 기독교와 이슬람 그 중동과 유럽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그 당시에 뭐 유럽과 중동 국가의 격차라는 건 어마어마하니까
1: 네.
0: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교두보가 돼서 얘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이 뭐랄까 이제 성장은
1: 그렇죠.
0: 왜곡된다.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되니까 팔레스타인이 명분이 되긴 했지만
1: 네.
0: 사실은 이제 여기 서양 서구의
1: 있었군요.
0: 배경을 밀어낸 아.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 민족주의 아. 이슬람주의 민족주의라면 아. 이슬람 원이 이게 독자화될 수 있다.
1: 이 땅을 지켜서 우리가 성장해야 네. 된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팔레스타인은 하도 안 도와줬고
1: 오히려
0: 팔레스타인에는 지원도 안 했어요.
1: 네.
0: 거기를 그냥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지
1: 네.
0: 팔레스타인 또 독립국가 생기면
1: 네.
0: 그것도 또 골치 아프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팔레스타인 민족 그 해방기구 같은 군대가 있었거든요.
1: 예.
0: 피에로 말고 그전에 네.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니까 팔레스타인도 군대를 만들었다고요.
1: 네.
0: 무기 하나 안 주고
1: 아, 지원을 안 했다.
0: 예. 나중에 나도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그렇습니다.
1: 어쨌든 그게 한 48년도쯤 있었던 1차 전쟁인
0: 그렇죠.
1: 것이고.
0: 그래서 네. 이제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했는데
1: 네.
0: 1차, 2차, 3차, 4차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무지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죠.
1: 그렇죠.
0: 그리고 네. 1차 때는 거기도 1차 시작할 때하고 저기 끝날 때가 다른데 시작할 때는 무기 같은 것도 없고 먹고 이렇게
1: 이스라엘이
0: 안 돼 있었는데
1: 예.
0: 하는 도중에도 뭐 근데 이스라엘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 각국에 자기 기반이 있으니까 그냥 막대 갖고 오는 거죠.
1: 아,
0: 그래서
1: 예.
0: 1차 전쟁 때도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에 이게 네. 무기 수준이 달라요.
1: 예.
0: 이렇게 돼서 1, 2, 3, 4 가는 동안에
1: 네.
0: 이스라엘이 계속 성장하고
1: 네.
0: 중동 국가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1: 네.
0: 이게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0: 살았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1: 그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소련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0: 그렇긴 한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나라가 농민으로 거의 살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니 산업화되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느린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상대적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차 중동전 같은 때도 무기를 보면은 소련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어떤 건 더 낫고 첨단 무기도 있었고 병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차도 뭐 시리아군도 굉장히 좋은 전차 갖고 있었고 근데 시리아군 같은 경우는 정비가 안 돼. 아, 이집트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전차가 꼭 완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철 덩어리인데 다섯 대가 깨지면 네 대는 수리를 해요.
1: 고쳐 쓸 수 있고.
0: 그래서 재투입을 하는데 그 정비 능력이 안 되니까 이집트하고 시리아는 거의 정비를 못해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섯 배, 열 배가 많아도요. 딱 이틀 지나면 전쟁의 물량 작전이 이틀 지나면
1: 간격이 좁아지고
0: 70, 80%가 부서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섯 대 중에 네 대를 수리해서 재투입해요.
1: 그렇죠. 계속 쓰는 건데.
0: 여기는 재투입을 못해요. 그럼 며칠 지나면 물량에서도 안 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당시에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첨단 장비는 소련 같은 경우는 그걸 군사 지원단이 엄청 들어갔어요. 만 명인가 2만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 미사일 같은 건 거의 소련인들이 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은 남의 나라 전쟁 가서 지금 이거 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거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해줘 해줘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용이 안 돼요.
1: 아, 그렇죠.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0: 주체적이 될 수가 없다. 얘들은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이러는 애들이고 현지 애들은 이렇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럼 초반엔 돼. 근데 이스라엘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말로 지금도 그렇지만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에서
1: 뛰어나죠.
0: 뛰어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센 줄 몰랐는데 이스라엘에 지금도 공장이 없대요.
1: 공장이 없다고요?
0: 이스라엘은 공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치 산업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조금 무기 공장 거의 없대.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사냐?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기술.
1: 그런 거구나.
0: 그러니까 금융만 있는 건 아니고 기술 이런 거. 그러니까 헤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그걸 다 통틀어 제조업을 헤드
0: 제조업을 하는 기술
1: 그렇죠.
0: 뭐 그렇죠. 이런 게 생각보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수리하고 이런 걸 얼마나 잘하겠어요.
1: 공병이라든지.
0: 그러니까 지금도 무기 개조는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 저쪽은 2, 3일 지나면 다 고쳐서 나오는데 이쪽은 그냥 부서지고
1: 그러네요.
0: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1, 2, 3, 4로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무지하게 올라가고 이쪽은 양은 좀 늘어나는데 이제 질이 안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제일 적응력, 대응력, 창의력 이게 안 되는 상태죠.
1: 아랍 국가들은 그런 점이 좀 약했다. 특히 이제 4차 전쟁, 이제 용키푸르 전쟁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용키푸르는 73년이라고 하셨고 67년도에 이제 6.1 전쟁이라고 하는 3차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랍 국가들이 말로 좀 처참히 깨졌던 모양이에요.
0: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건데 1차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아슬아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쑥쑥쑥 올라오니까
1: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0: 방금 말씀드린 있으니까. 창의력 적응력이라는 게 그거 사실 몇 년 사이입니까? 48년에
1: 20년 가까이
0: 67년인가 65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애들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절대 무기나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술 운용 능력 창의력이에요. 제가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했던 끔찍한 얘기, 끔찍한 게 아니라 믿기지 않는 얘기를
1: 하나만
0: 지금도 못 믿죠. 예를 들면 초저공으로 이스라엘, 이집트 공군을 일단 괴멸시켜야 된다. 그게 초저공으로 들어가는데
1: 이스라엘
0: 공군이요? 이스라엘 공군이 레이더를 피해서 초저공으로 들어가는데 이집트도 그때 소련 도움 받아서 레이더막을 엄청나게 깔아놨어요. 자 그런데 단 하루에 공군력을 경멸시켜야 돼. 그러면 전 비행장을 동시 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도 비행장을 분산시켜 놨을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먼저 들어가면 바로 경보가 울리겠죠.
1: 그렇겠죠.
0: 그러니 얘들이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레이더를 피해서 막 이 사방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다로 돌아 들어가고 사막으로 초저공으로 가고 거리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레이더를 피해 가야 돼요.

0: 그렇죠.
1: 이걸 미리 첩보망을 다 해가지고 네. 비행기를 무슨 오솔길 가듯이 길을 다 정해놨어요. 네. 그리고는 여러 군데서 발진한 비행기가 여러 비행장을 동시에 같은 시간에 때리게. 이거는 솔직히 말이 쉬운데 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0: 각각 이제 상황이 다르고 경로가 그렇죠. 다른데 그걸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동시에. 계산을 했다는 거죠.
1: 그렇죠.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가고 쟤는 이렇게 가는데 대단하다. 무조건 첫 폭탄이 떨어지는 네. 시간은 같아야 된다. 네. 근데 그것도 얘기 설명이 긴데 하여간 그 첫 시간도 기가 막히게 애들이 딱 출근해서 커피 먹고 노는 그런 교대 시간 이런 걸 노려가지고
0: 노려서
1: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군대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전투기가 하나도 지하 경락고 같은 데 아니고 네. 노출되어 있고 모든 비행장이 똑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고 이게 원래 약간 전제주의 국가들이 통일 좋아하자. 예. 그러면 각 비행장 이런 거 다르게 안 하고 다 똑같이
0: 좀 융통성이
1: 관련 그런 거 그런 건 아주 철저하게 노렸습니다. 네. 너무 무서운 거는 지상으로 간 비행기들이었는데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초조공으로 갔어요. 네. 그럼 사막이면 지금처럼 GPS도 없어요. 그 빠른 전투기가 예.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공 비행을 이렇게 하는 건데 조공 비행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상 이 지형지물도 잘 봐야 되고 네. 근데 병력 줄인다고 내비게이터를 안 태웠어요. 조종사 혼자 하는 거예요. 지상 지형을 보고 예. 초저공으로 가면서 지도책 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0: 대조해 꺾고. 가면서
1: 도로로 가는 게 아닌데 지금 예. 하늘길로 가는데
0: 사막 위에서
1: 사막에서 전파가 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야. 뭐 답이 없네.
1: 그러다가 고장 나면 그냥 추락해라. 낙하산 없다. 그래서 정말로 안 들키고 그걸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 핵발전소 이스라엘 공군들이 습격할 때 네네. 굴뚝으로 폭탄 집어넣었어요.
0: 아, 예.
1: 재래식 폭탄을.
0: 예, 굴뚝으로. 예. 예.
1: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이게 더 대단해요.
0: 아, 그 정도였군요. 네. 예.
1: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0: 네. 자, 그렇게 해서 3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이 나서 이제 아랍 국가들은 좀 잔뜩 이제 독이 올라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제 중요한 게 너무 이제 지금 중동 국가들을 비한 것 같은데 예. 4차 중동전에서 이 그 사다트 대통령이 그래도 굉장한 걸 한 게.
0: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1: 예, 이집트의 사다트 예. 다시 할게요. 네.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네. 정말 대단한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량 차이가 아니고 6.1 전쟁을 딱 보면 1차에서 3차까지 보면 얘들은 이렇게 가고
0: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올라가고
1: 이스라엘은 이게 군사력이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그냥
0: 가파르게
1: 그냥 네. 이게 뭐랄까 경지가 달라 차원을 넘어갔어요. 1차 대전 때 1차 전쟁 때는 그냥 비슷했어. 무기 조달하고 막 이러던 애들이 이건 뭐 이제는 하늘나라 전술을
0: 쓰는 거예요. 어나더 레벨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끝났네라고 할 때 사다트가 우리라고 저렇게 못하냐?
0: 아.
1: 근데 여기서 이제 손자병법이 나올 만한 발상을 한 거죠.
0: 손자병법, 예.
1: 만약에 여기서 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군 수준으로 올라가서 예. 저 정도의 창의력과 뭐 이런 걸 하려면 예. 교육제도부터 바꿔야 되고. 애들 지금 정비도 제대로 못 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정비공 길러내려면 기술고등학교부터 세워야 되고.
0: 그렇죠, 단기간에 안 되죠.
1: 초등학교부터 예. 일단 보내야 돼요. 예.
0: 기술력의 차이니까.
1: 예, 초등학교도 있지만 초등학교도 많이 보급해야 되고 애들이 의욕을 가지고 네. 하게 해야 돼요. 네. 내가 좀 잡담을 하는 건 죄송한데 이 얼마나 사다트가 훌륭한
0: 일은 아니에요.
1: 대단한 예. 일을 했냐고 좀 명시하게 이게 하려면 예. 우리는 교육열이 워낙 높아서 네. 예를 들어 우리 70년대 공고 세우면 애들이 한다 훌륭한 인재들이 막 제 친구도 공부 잘하는 많이 갔어요. 예. 예. 지금 막 어디서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는 세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네. 세운다고 오지도 않아. 졸업한다고.
0: 이스라엘은 비슷할 것 같아요.
1: 네, 이스라엘은 그게 되게. 근데 이쪽은 안 되는 거예요. 네.
0: 이집트는 그런
1: 거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교육제도 바꿔서 이스라엘 정도의 수준이 어떤 인력풀이 만들어지고 네. 걔들이 창의적인 전쟁을 한다 그러려면 이건 몇 세대 가도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게 평가였는데. 예.
1: 솔직히 이집트 지금도 그렇게 못해요.
0: 예.
1: 그러니
0: 그런데 예.
1: 다들 3차 전쟁 끝나고는 이제 끝났네.
0: 좀 무모한 거 아니에요? 사다트
1: 예.
0: 대통령.
1: 끝났네. 그랬는데 예. 사다트가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자. 이건 안 되는 거니까.
0: 예.
1: 이랬을 때 손자병법.

0: 허실이라는 것들이면 우리의 장점을 찾아서
1: 적의 약점을 장점을 찾자.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0: 일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자.
1: 네.
0: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약점을 찾자. 이런 겁니다.
1: 허실.
0: 네. 그게 허실인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말은 쉽잖아요. 나의 장점으로 적의 단점을 친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의 장점과 자 우리가 제가 우리
1: 뭐 편집장이라고 해주시죠.
0: 편집장님과 제가 막 건수시합을 한다.
1: 아, 예.
0: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저분이 나보다 키도 크고 체중도 많아.
1: 젊고.
0: 린치도 귀여워. 젊고. 나는 장점이 없네.
1: 노령이.
0: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옛날에 좀 뛰어봤다.
1: 아, 그렇죠.
0: 뭐 좀 배웠다. 테크닉이 좀 있다.
1: 그럼 안 돼. 제가 안
0: 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백자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1: 예.
0: 젊고 린치 길고 체중 나오고 나는 좀 뛰어봤는데 나이 들고 뭐 작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장점이 뭐지? 테크닉이네. 이 사람 장점은 키와 체중이네. 나이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아, 이거 안 된다고요?
0: 이거는 장단점 분석이 아니에요. 이러면 전략 전술이 뭐가 필요해.
1: 아, 그래요?
0: 누구나 다 알지.
1: 진짜 장단점 분석은 어떻게 하는
0: 진짜
1: 거예요?
0: 진짜 장단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이거는 장단점으로 분석하지 않고 예. 그냥 스펙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1: 아.
0: 키가 얼마고 체중이 얼마고.
1: 스펙이다,
0: 뭐고.
1: 스펙.
0: 네. 그럼 테크닉이 어떻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싸울 수 있는 내 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들어갔을 때
1: 스펙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0: 예, 그때에 저 사람이 뭐가 단점이 극대화되고 내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근데 내 장점하고 단점이 그 플랫폼에서 안 만나.
1: 아, 예.
0: 그럼 또 상관 이게 의미가 없죠.
1: 의미가 없죠. 예. 예.
0: 그러면 그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1: 다시 찾아야죠.
0: 그게 지형, 기후, 조건, 사회적 구조 이런 거예요.
1: 아, 이건 쉬운 게 아니네요.
0: 네, 그래서 예. 상대방의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네네. 내 구조를 분석해서 이게
1: 네.
0: 어떤 상황에 갖다 놨을 때 내 장점이 극대화되고 제 단점이 극대화된다.
1: 그럼 이집트가 봤을 때 이집트가 할 수 있는 건 뭐였고 이스라엘의 약점은 뭐라고 봤습니까?
0: 여기서 이제 이집트가 중요한 걸 하나 찾습니다. 예. 이스라엘 군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1: 뭡니까?
0: 요즘은 이제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 이스라엘은 동원병 체제예요. 보통
1: 동원병.
0: 병력이 적다, 인구가 적다 얘기하는데 예. 병력과 인구가 적으니까 동원 시스템으로 하죠.
1: 그러니까 예비군 같은 건가요?
0: 그렇죠. 동원 시스템. 그러니까 예. 상비군이 많질 않아요.
1: 아.
0: 그래서 동원 시스템으로 하는데
1: 예.
0: 그 동원 시스템을 정말 잘해요.
1: 네.
0: 그러다 보니 한 2, 3일 지나면 뭐 그게 같아지는데
1: 예.
0: 중요한 거는 예. 첫날, 둘째 날에는 병력이 없다는
1: 동원되기까지
0: 잡히 된단 말이에요.
1: 그래서
0: 이제 1년에 한 3번까지 하는 게 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1: 동원하는 게.
0: 예, 3번 이상 동원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1: 네네네.
0: 굉장히 큰 손실이 있는 거죠.
1: 예, 예.
0: 아,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1: 네.
0: 그때 이스라엘 경제가 좀 이제 우리가
1: 좋을 때인가요?
0: 참 처음에 뭐 사막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1: 올라왔어.
0: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네. 경제적 욕구가 커져요.
1: 네.
0: 야 이제 우리도 좀 빨리 경제 좀 체제를 잡자.
1: 그러니까
0: 옛날 같으면 그냥 농부들이 가서 동원해도 뭐 되는데
1: 싸워도 큰
0: 지금 막 산업재 돌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삼성 반도체 돌아가는데 세우라고 그래 보면 세우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계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1: 잃을 게 많은 거예요.
0: 잃을 게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동원 안 하고 쟤들 진짜니 아니니 자꾸 이렇게.
1: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고 매번
0: 그렇죠. 그게 예. 돈이 아까워.
1: 돈의 문제니까요. 경제 문제니까.
0: 돈이 아까우니까 예. 야 이번에 해 말어.
1: 아.
0: 이래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
1: 네.
0: 그다음에 아 이게 진짜 치명적인데
1: 네.
0: 세 번 전쟁을 했더니 이스라엘 네. 역대 수상이나 장군들 보면 전부 전쟁 영웅들이 이제 전계로 진출하게
1: 예.
0: 돼요.
1: 3차 전쟁까지 끝냈더니 예.
0: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처음에 벤구리온 뭐 이런 양반들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운동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1: 아.
0: 라빈 많이 들어보니까 모세 다얀
1: 뭐
0: 지금 네타냐후 이게 다 이제 군인 했던 부분들이
1: 예.
0: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군장성들이
1: 네.
0: 욕심이 막 생겨요. 정치적 욕심이 생겨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침공 징후는 어느 나라나 다 있거든요.
1: 네.
0: 있는데 한 두 번 당했으니까. 자꾸 끝까지 버티는 거야. 야, 이거 동원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런데 내각에서 회의를 하면
1: 네.
0: 우리 생각에는 정치 내일 투표에 선거 있는 우리 뭐 수상이라든가
1: 네.
0: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막 계산 때리면서 네. 아 이번에 또 도고 나면
1: 또 이제 경제 스톱이에요.
0: 우리 1년 네. 1년 이거 내려갑니다. 네. 막 이러고 네.

0: 본인들은 아 지금 그걸 따질 때야 그렇죠. 보험인데 네. 이건 해야지 네. 원래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네. 군인들이 다 지금 출마하려고 왜냐면 아. 그 내각에 와서 회의할 정도군요. 아, 이제 다 정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다 출마하려고 계획이 있어.
1: 군 출신들 마저 뭐
0: 마저가 아니라 얘들이 말려 얘들이
1: 더 주도해.
0: 네. 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아.
1: 그러니까 말씀은 그게 사실은 결국 이집트를 물러본 거죠.
0: 물러본 거. 자기들의 욕망이 자기들 욕망이 커지고. 예. 아니 어떻게 된 게 말이죠. 정보 책 그러니까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아 그냥 요거 그냥 저기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거 예.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1: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약간 좀 이거 믿는 구석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경계 근처에 모래 장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0: 네, 그거는. 네. 당시에 이제 수에즈 운하 문제가 터졌는데 수에즈 운하를 이제 그 이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상 제압하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바로 동쪽에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었던
0: 이스라엘
1: 거죠.
0: 땅이었던 예, 예.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네. 수에즈까지 갔는데 네네네. 당시 수에즈 운하 수입은 이집트 경제에 제가 저는 항상 숫자 약해서 했다가도 금방 잊어버렸는데. 네. 한 20%가 넘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호르무즈 얘기하고 비슷해요.
1: 아, 그러네요.
0: 근데
1: 예.
0: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집트를 수에즈를 막아놓으니까 네. 이게 그때 불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에즈에서 이제 시나이 쪽, 이스라엘 네. 쪽에 모래 장벽을 쌓고 거기다 초소를 만들어 놓고 네. 위를 제압하고 있으니까 수에즈 운하가 불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1: 아, 근데 모래로 그걸 왜 쌓았을까요? 우리 이제 좀 허술한 걸 모래성이라고 비유하잖아요.
0: 아, 근데 네. 일단 모래성이요. 포탄으로 네. 때려도 무너지질 않아요.
1: 아, 그래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0: 콘크리트 장벽은 깨지지만 모래는 파묻히거든요.
1: 아, 포탄이 그냥 파묻히고 네. 끝난다고요?
0: 그러니까 그게 이게 모래가 수십 미터인데 이게 가만히 보면 웃기는 거예요. 쌓기는 쉽고 네. 그거를 어떻게 파괴할 방법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 이제 초소들만 있는데 네. 이제 일개 소대 단위로 있고 전쟁이 나면 본토에서 부대가 와야 돼요. 네. 부대가 오는 준비는 잘 해놨어요. 도로 다 닦아놓고 거미줄처럼 닦아놓고 네. 뭐 그런 건 철저하잖아. 가다가 또 군대가 어디 앞에만 씁니까? 뒤에 포병 서야 되고 왜 후방에 또 보급 창고라든가 지원 부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들어가는 자리.
1: 네.
0: 쫙 보면은 탱크가 여기 1번 탱크 여기 들어가고 2번 탱크 여기 들어가고 딱 해서. 네. 다 되도록 시간 계산 정확하게 해놨어요.
1: 돼 있어요. 예.
0: 그러니까 사다트 대통령 이걸 노린 거지.
1: 아 예. 아 그러네요. 또 이제 손자병법 사실 시리즈잖아요. 아까 허실 말고 또 손자병법 얽혀 주실 게 있으실까요?
0: 그래서 네. 오늘 손자병법의 구절이 예. 허실입니다. 6편에 예. 보면 적이 달려가지 않을 곳으로 나아가며 적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달려간다. 이 출기불이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이게 장점이지 나는 장점이지 그래 여기 안 지키지 이거는 하수 중에 최하수예요. 상대가 바볼 때만 통하는 거예요. 예. 적이 달려가지 않을 곳으로 나간다는 거는 경계병이 조는 대로 가라. 손자가 그런 얘기하면 이거 왜 썼겠어요.
1: 그렇죠.
0: 그런 거는 안 써도 아는데 예. 손자의 진짜 뜻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스펙을 분석해라. 그리고 적과 내가 장단점이 만나는 장소를 찾아.
1: 네.
0: 안 되면 만들어.
1: 네.
0: 그리고 거기에다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싸움을 해야 돼.
1: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
0: 이게 출기불이에요. 근데 다들 출기불이는 맨날 뭐 조는.
1: 조는 사람 뭔가.
0: 조는데 뭐 그 저쪽에 아니다. 뭐 경계병이 네.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 그거는 손자의 손자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0: 그래서
1: 예.
0: 오늘의 진짜 중요한 거는 허실을 찾는 게 아니라 허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례로 용기 프로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예. 자,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정말 처참하게 패할 뻔했던 제4차 중동 전쟁이죠. 용기 프로 전쟁에 대해서 임용환 박사님과 오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케이핀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케이핀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좋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썸문답, 한국사, 과학, 또 목요일에는 새로운 주제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 임용환 박사와의 전쟁사 시간까지 5편의 알찬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고난은 다 인생의 약재료다. 김양재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 한꺼번에 안 달라지시죠. 네. 근데 제가 달라졌어요. 영혼 구원을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네네. 적용을 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참기보다는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예. 이제 무슨 말을 해? 영혼 구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2, 3년 지나니까 저한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이러시는 거 있죠. 오. 정말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너무 이렇게 딸같이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시더니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주의 딸도 아니고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서울대학을 나면 뭐 하겠어요. 그 무학자신 그 어머니를 전혀 다루지를 못하고 그리고 맨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혼자서 당하고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매력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제가 13년을 있었지만은 저는 이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사실은 좀 과장하면 천만 배 힘들었지만은 가정을 지킨 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얘기하라고 저를 이렇게 지금 목사되게 하고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1: 시어머님도 변화가 있으셨고 큐티도 하셨고 네네네네. 이제 모든 게 정상화 돼가는데 남편분의 변화는 네네. 있었어요?
0: 그런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들으면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5월 2일 5월 2일 토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들 보내셨죠? 어제 노동절 휴일부터 오늘까지 쉬는 분들도 내일 주일 보내고 4일날도 휴가를 내가지고 5일까지 푹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기능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광고 듣고 이어갈까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같이 들었습니다. 2797번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신청해 주셨고요. 8879번님이 고3 아들이 주일 성수를 몇 달째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공부하려 하고 있어서 힘들어 보여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김수지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시간도 아끼는 고3 아들을 지켜보면서 아, 참 아쉽다 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우리 자녀가 언젠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럴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화내거나 분내거나 야단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이상으로 더 뒤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3 아들의 그 갑갑함이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곧 오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홍의사계 노래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김수지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어 보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쭉 늘어난 고무 주머니에 바람을 넣은 것, 알록달록한 색깔이라 멀리서도 눈에 띄지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것을 많이 묶으면 몸이 하늘로 날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윌러브의 노래 듣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주님의 손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는 동방연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들었습니다. 동방연주 씨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오늘 토요일이죠? 내일 주일날 네. 저희 부산에 갑니다. 네. CBS 조이포유 콘서트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오후 2시 반 예배에 네. 최인영 목사님, 동방연주 씨 그리고 연출 진행의 박성욱 제가 함께 갑니다. 시간 되시고 기회 되시고 부산 인근에 계신 분들 다 오십시오. 네, 다 오셔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CBS에 대한 마음도 모아주시고 이왕 오신 거 최인영 목사님하고 동방현주님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 뒤에 서 있는 저도 한번 보고 가십시오. 네. 내일 주일날 5월 3일 2시 반 네.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조이포유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퀴즈에 참여하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쉬운 정답이라고 정답 두 글자 딱 보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8106번님께서 퀴즈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문제를 제대로 못 들었지만 기도 제목과 신청곡은 진심입니다 하시면서 손주의 언어치료가 잘 돼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네. 제가 캠프 퀴즈를 하는 이유는 정답을 맞추시오가 아니라 이런 쉬운 정답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이왕 참여하면서 문자창 연 김에 사연도 좀 남기시고 신청곡도 적어보시라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자 1부 끝곡 예수의 길 준비했어요. 은서의 목소리로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T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0: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연휴로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모처럼의 그 휴식 시간에 또 중요한 만남들 자리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 그렇더라도 내일 주일이라는 점은 우리 까먹지 말고 주일 준비 잘 하시면 좋겠어요. CCM 캠프가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신 곳에서 라디오로 또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면서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신청곡과 사연, 고민상담 편안하게 보내주십시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2부의 시작은 주중에는 뉴 CCM, 토요일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CCM 캠프에서 방송된 곡 중에서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받은 곡들 함께 나눕니다. 먼저는 장한이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리고 조수연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얼마 전에 캠프 초대석 왔다 갔죠? 아넌 딜라이트의 가스 타임 세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확인 함께 더 만나보시죠.

주간 인기곡 실시행 캠프 함께 들었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선곡표에 눌러주신 하트를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인기곡을 들려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레인보우 하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트가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CBS 뮤직 차트가 되고 있어요. 가요, 팝, CCM 이렇게 세 개 분야로 차트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차트 발표하는 방송국 없거든요. 특별히 CCM 차트 만드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많이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함께 나눕니다. 4240번님. 기도 제목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두 강건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꽃말이 신청곡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2598번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어떤 일이 있으시길래 마음에 낙심의 상황이 있으신가요? 아유, 힘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신청곡 꽃말이 오세연의 목소리죠. 그리고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 같이 이어집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쭉 늘어난 고무 주머니에 바람을 넣은 것, 알록달록한 색깔이라 멀리서도 눈에 띄지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것을 많이 묶으면 몸이 하늘로 날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듣습니다.

피아워십의 나를 덮는 은혜,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이어서 들었습니다. CCN 캠프 오늘 정답 너무 쉽죠? 네, 딸랑 두 글자만 보내면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글자 아니에요. 두 글자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을 모두 적어 보내야지만 이렇게 세 개 다 보내신 분 중에서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잘 지켜주세요. 아까 제가 1부에 제가 내일 아침에 KTX 타고 부산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부산 동래 중앙교회에서 조이포유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2시 반. 많이 오세요. 구경 오세요. 네. 최인영 목사님, 그리고 동방현주 씨, 그리고 부산 CBS 소년소녀 합창단, 이렇게 동래 중앙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부산 지역에 있는 조이포유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면 좋겠어요. 네. 아, 꽃다발은 안 사와도 됩니다. 꽃다발은 안 받습니다. 네. 선물 안 받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세요. 어서서 아, 나 조이포유 들어요. 나 CCN 캠프 들어요.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인영 목사님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동방현주님도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내일. 네, 내일 꼭 오세요. 50분 지금 샵 121로 참석 적어주세요. 몇 분 오시는지 알면 제가 또 뭐 또 준비. 아닙니다. 그냥 뭐 선물 아닙니다. 부산에 계신 분, 부산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다들 오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히즈윌의 노래 듣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조유진의 구름 함께 들었어요. 박성욱의 CCM 캠프.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갈 시간이네요. 오늘 캠프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어린이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것, 쭉 늘어나는 고무주머니에 바람을 넣는 것, 알록달록한 색깔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것, 이것은 풍선입니다. 풍선. 네. 풍선. 네. 어릴 때 그냥 풍선만 봐도 그냥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죠. 한 개만 있어도 기분 좋은데 몇 개씩 들고 있으면 막 기분이 하늘로 날아오르라가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영화도 있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업, 네, 집을 하늘로 이렇게 날려보내는. 네. 그만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이 풍선. 오늘의 캠프 퀴즈 정답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에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커피 기프트콘 보내드리니까요. 월요일에 보내드립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 심형진의 노래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함께 들으면서 내일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부산에 계신 분들은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동래 중학교에서 만나요. 꼭이요. 네, 꼭 오세요. 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전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5: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그의 능력 첫 곡 전해드렸는데 힘찬 찬양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아주 신나고 또 뭔가 좀 달콤한 그런 느낌의 찬양, CCM. 뒤에 곡은 가요?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그대와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요죠. 그것을 매일

주님과로 불러준 강인원 부니엘의 찬양이었고요. 또 원더걸스의 선예 씨가 아주 굉장히 멋진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존영과 선예가 함께 부른 매일 주와 함께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축복송 삼행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사연으로 축복의 사연 나누면서 찬양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채택되신 분들은 우와 하고 외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정은님 축하드려요. 축복송 삼행시에 참가해 봅니다 하시며 축복송 이 시간은 복 가득, 사랑 가득, 행복 가득, 송 찬양 치료제로 치료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셨어요. 통오빠님도 두 개의 축복송 삼행시를 써주셨는데 첫 번째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복된 당신의 모든 걸음마다 축복송을 통해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축복송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그대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길 송축하며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꽃다발님 축복송 삼행시까지 소개해드려요. 축복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송구영신의 마음가짐으로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셨어요. 송구영신의 마음, 뭔가 그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예, 그때까지 축복송 쭉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늘 감사드립니다. 자, 찬양은 어제는 우리 함께 걷는다, 함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는 찬양이에요. 주찬양 선교단에 계신 주님 준비하고 있고요. 에델바이스님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어 귀한 오늘을 맞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연 주셨는데 주여 인도하소서 최인혁의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쉬빌 한인교회 예수의 길, 앞서 한나형의 여정 전해드렸고요. 또 주여인도 하소서 최인혁의 찬양과 주찬양 선교단에 계신 주님 잔잔하게 스며드는 찬양 함께 보셨습니다. 에델바이스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레이나 차님의 축복송 삼행시입니다. 축 축축축 김은영의 축복송 생일을 축하합니다. 복 복복복 복, 복. 서로에게 복을 빌며 믿음에 교제하는 우리 송 송송송 찬양으로 새힘 얻어 매일을 감사로 채우는 우리 언제나 늘 함께 forever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봄날 꽃핀 피러님, 아, 축 축하해요. 김은영님, 송정미님 하실 때는 제대로 하실 땐 한 번 못 들어와 봤었어요. 복스러운 은영님 목소리와 들려주시는 찬양들 사랑스러워요. 송, 송정미 축복송, 그리고 이제는 김은영의 축복송, 100점 만점에 200점 드립니다. 5월 1일 김은영님이 이어서 시작한 축복송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축복송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축하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축복의 찬양 쭉 또 이어서 듣습니다. 트루바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축복하노라.

트루바의 찬양 축복하노라, 그리고 옹기장의 찬양으로 축복의 샘 이어봤습니다. 피러님께서 이렇게 축복송 사랑스러워요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일부 끝곡으로 He's Lovely 마라나타 바피츠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오늘 소개되신 찬혜레님, 피러님 모두 저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

0: 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Someone is praying for you. 헤리티지 싱어즈였고요. Count your blessing.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는 세바스찬 뎀레이의 찬송가로 함께 보셨습니다. 축복송 1부에 이어서 삼행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이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축복의 찬양으로 꾸며갈게요. 4913님, 다가오는 김은영의 축복송 소중한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삼행시 참여해봅니다 하시며 축복송을 돌아보니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네요. 복의 복을 더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가 늘 평안하며 송두리째 두 시간을 내어 맡기고 싶은 김은영의 축복송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강물 같은 주의 평화 신청곡도 남겨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4913님께도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마하나임님도 두 가지 버전의 축복송 삼행시를 써주셨거든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당신의 삶에 가득 넘쳐나며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위로가 당신의 영혼을 채우길 원합니다. 멋진 두 가지 버전의 축복송 삼행시 감사드려요. 두 번째 버전의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의 기도 찬양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어노인팅 라이브 워십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에 이어서 김세환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김세환 찬송가 중에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민식님께서 축복송 삼행시 축 축사나 한번 해볼까? 생일이라는데 아니야 아니야 복 복덕방 노인네 같아 송 송이나 한 자락 해야겠다. Happy birthday to you. 미국 조지아주에서 손 흔들어 봅니다. 축복송 생일 미리 축하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송 생일을 축하하는 삼행시 멀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손 흔들어 축하해 주신 이민식님께 그 외국에서 참여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모바일 쿠폰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혹시 한국에 계신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살짝 비공개 글로 손짓해 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명순님께서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복을 한없이 주시는 주님 사랑,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더더욱 은혜로운 김은영의 축복송 감사히 함께 하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역시 김명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저희 선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께 역시 말씀드린 대로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의 위로라는 표현에 저희가 김경연의 찬양 꿀 같다라는 곡 준비하고 있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도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무엔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가족을 위한 기도문과 함께 신청하신 노을가을님의 신청곡 꽃들도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원주에서 배추님 신청하신 살아계신 주 오늘은 피아워십 찬양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벌써 끝곡 함께 나눌 시간이에요. 어제 오늘 이렇게 축복송 생일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축복의 찬양으로 두 시간 가득 채워본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다시 이삭줍기로 5월의 첫 주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1871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인 블리스가 당대의 유명한 부흥 목사였던 무디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어느 부흥 집회에서 찬송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바로 그 집회에서 설교 도중에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동부의 오대오 중에 하나인 이리

호수에서 난파당한 한 여객선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은 칠흑같은 어두운 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산처럼 여객선을 덮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칠흑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항구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두 등대불만 찾으면 여객선의 조타수는 그 등대에 항로 표지를 맞춰가며 진로를 잃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구에는 가까워 오는데 등대불은 하나밖에 비추지 않았습니다. 경고등 하나가 깨져 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객선은 그 어둠 속에서 암초에 부딪혀 안타깝게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디 목사님은 집회 설교를 통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등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작은 등대입니다. 우리가 불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설교에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은 당대 위대한 음악가 필립 블리스가 즉시 무디 목사님의 설교와 관련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들도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릴 수 있도록 험한 바다를 비추자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조이포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3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지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주의 긍휼로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만남과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따뜻하게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질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의 아픔이 마음의 낙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 주소서. 다시 소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5월 3일 주일입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찬송가 485장 보내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민들레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국립합창단입니다. 이어서 왕현이 부르는 나의 눈을 여소서 보내드립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38절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 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은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 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성경 낭독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38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갈보리 합창단이 부르는 주 이름의 위엄과 영광 이장희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CBS 합창단이 전해드립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0: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까지의 말씀을 예수께서 앞서가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라고 또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올라간다 그랬을까요?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가이사라 지방은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어 남쪽에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 맞죠. 근데 수도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고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 되는 높은 지대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는 것을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라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의 예루살렘 근처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열두 제자고요. 다른 자들은 순례길을 함께 걷는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렵고 놀린다는 것은 뭐죠?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정사가 아닌 거잖아요.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전쟁을 치르든지, 그들이 꿈꾸는 뭐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든지, 어쨌든 여러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앞서 가신대라고 나와요. 이 가신대란 단어가 굉장히 당당하면서 앞장서서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 위협과 죽음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스스로 내가 왜 거기에 가는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만 앞장서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사실 신약성경에 그리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옷을 붙잡고 하는 다음 말이 항변했다.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책망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라는 책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예언했을 때 제자들은 그걸 듣고 길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어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도 않고 관심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 번씩 예수님이 죽음을 들었으나, 그 순환 예고를 들었으나 몰랐어요.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0: 십자가에 죽게 되죠. 여기 능욕은 누군가의 조롱거리와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희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음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남자가 침뱉음을 받는 것과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사람의 이름을 말하진 않죠. 그런데 조롱당하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에 십자가 보게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면 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안 갈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 길을 가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발적 순종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자발적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자로서 구원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인류,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담 이후의 수많은 죄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직 한 방법,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우주적인 대속이 일어나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십자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길 바라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음을 믿길 바라고 이 거룩한 주일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르는 찬송가 171장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어서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5월 3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위 러브의 찬양 나는 오늘을 살리 어노인팅이 부르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I don't.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활절 넷째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은 단 한으로 끝나지 않고 50일 동안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의 한 복판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가는 거의 모든 본문이, 사도행전을 제외한 모든 본문이 목자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려면 바로 앞장인 9장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일명 실로암 사건이라고 부르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런데 9장을 읽다 보면 매우 희한한 광경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선 이 사람이 치유되자마자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함께 살던, 매일 함께 보던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치유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뭐 축하한다는 말커녕 이거 이상한 일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신실하다고 모두에게 존경받던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치유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거나 축하하지도 않고 무엇을 문제를 삼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율법을 꺼내들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에 부모가 등장을 하죠. 아들이 평생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떴으니까 사실은 부모가 가장 기뻐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서 부모도 아들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 답답했는지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다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 회당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일명 출교당합니다. 이 뜻은 자기가 살던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밖으로 쫓겨나서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앞을 못 보다가 난생 처음 눈을 떴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기가 평생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평생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축출당해 버립니다. 이유는 율법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꼬투리 때문에 축출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곧바로 오늘의 본문인,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10장의 그 내용들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려주십니다. 우리 10장 1절, 2절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만 이렇게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지 하겠지만 9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을 해서 읽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도둑, 강도, 뭐 절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둑과 강도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게다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자기 양을 자기 목소리로 부르지 않고 남의 양을 훔쳐가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보입니다. 이 전체를 다그 요한복음 9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강도들이 바로 누구냐면 눈뜬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양의 편이 아니라 양을 쫓아내는 목자 아닌 목자, 그 사람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서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양을 키우는 마을에 들어가면요, 일제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마을 어귀에 공동으로 함께 양을 치는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 목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뽑는데 양우리의 문 앞에서 불침번을 서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문지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불침번입니다.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고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 목자들이 잠을 자고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자기 양들을 데려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주면 목자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우리 안으로 자기 양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독특한 소리를 내서 뭐 휘파람을 분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하면 수많은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을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만 정확하게 듣고 양들이 고개를 딱 들고 그 다음에 그 목자를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따로 나가는 것처럼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경우에는 양들이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로 잠을 자든지 아니면 딴짓을 하든지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장 4절, 5절 말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만 보면 목자가 양들을 그 양우리에서 내어올 적에 뭐 강제로 끌어내지도 않고 채찍으로 몰지도 않습니다. 그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일어나서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같은 목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데 이 풍경은 실제로는 일종의 하나의 은유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한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됐던 그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목자 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에스겔 34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후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기억을 그대로 당시 사회에 그대로 옮겨놓는 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같은 목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은 비단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을 아주 고스란히 그렇게 고발하는 것 같은 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지도자를 내치시고 반드시 선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름이, 오늘 주일의 이름이 선한 목자 주일, 이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이나 또는 시편 23편의 말씀도 그렇고요. 모두 다 첫인상은 너무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목가적이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또 목자의 품에 안긴 어린 양, 마치 그림엽서 한 장을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이 시편 23편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그냥 언뜻 첫인상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물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선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오늘의 나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오늘의 우리는 양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갑자기 생깁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양이 되기를 무척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또 어느 지도자의 목소리에 내 발걸음을 맡긴다는 것. 요즘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하는 게 자립, 자율, 주체성,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양이 되어서 너의 주체성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저 사람 따라가면 돼라고 하는 말은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이 됩니다. 우리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편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장려됩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말, 양처럼 순종하라고 하는 말,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사실 매우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저는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양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은 이미 성경이 또렷하게 들려줍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인생을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분의 음성에 맞춰서 정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생 입에 달고 다니는 한 단어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고 하니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예배든지 낯설지 않는 장면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아멘 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 뒤에 믿음으로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격려가 적혀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라고 하는 말을 주문처럼 따라 붙입니다. 한국교회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발음하는 교회도 참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과 똑같은 것일까요? 한 번쯤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의심이 조금도 없는 상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꺾이지 않는 기세,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찾아

보면,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늦으면, 아,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정신력, 의지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버텨내는 근성, 아무리 불안해도 그 불안을 눌러놓는 담력,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교회 안에서만 알아듣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말 쓰지 말고, 그런 데는 다 알아듣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말, 정신력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은 그런 정신력과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부르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단단히 받치다 또는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독특해요. 왜냐하면 어디 사용되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유모의 팔,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단단하게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 팔을 또 아만이라고도 부르고요. 큰 기둥을 받쳐놓는 밑에 있는 주춧돌을 또 아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 그 바탕에는 무언가를 든든하게 받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서 끄떡끄떡거림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 내 인생 모두를 다 겁니다. 나의 몸을 다 겁니다라고 하는 몸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머리의 고백이 아니라 몸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신약성경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렇게 옮겨놨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원래 상인들끼리 거래할 때 쓰던 말이었는데요. 계약서를 쓸 적에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할때그 계약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장군과 부하 사이에 충성서역을 할 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의리를 지킨다라고 할 적에도 이 말이 또 쓰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 혼자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념이나 확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로부터 오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아주 튼튼한 기초가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가 있다, 내밀한 관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믿음은 마음의 신뢰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자기 심장을 걸어놓는, 모든 전 존재를 걸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이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거 심각하네요. 어금니도 뽑고 신경치료도 해야 되니까 곧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다 종이 한 장을 갖다 놓고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환자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 심각하군요.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의사의 진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의사를 믿고 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의사를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술하자고 했으니까 수술대 위로 올라가서 입을 벌리고 그 의사의 손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의사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 지식들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렇군요 나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말씀의 수술대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나의 모든 몸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한 발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던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큰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뭐 전 재산 뭐 할 것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거기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모두가 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곧장 나는 어떻게 돼요? 아, 신앙 없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약간이라도 불안증이 생기거나 또 우울증이 생기면은 곧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신앙이 없는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는가 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아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곱이 얍복강 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씨름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씨름을 했나요? 아니에요. 의심하고 질문을 가졌기 때문에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도마는 또 어떤가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자 아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본 뒤에야 나는 믿을 수 있겠어라고 의심하고 질문을 합니다. 도마뿐인가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야곱, 도마, 예수님 이 세 분은 모두 다 의심 없는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탄식과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확 자라는 사람들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흔들리면서 기댔고 울면서 맡겼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양 우리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한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고요. 수백 마리의 양이 뒤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릅니다. 그때 양이 하는 일 아주 간단해요. 의심 없는 확신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늘 듣던 그 음성,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고개를 들고 발을 떼는 것, 이 단순한 동작이 바로 양의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돌아왔다. 무슨 말인가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길을 잃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이 어느 날 목자의 음성을 다시 알아듣고 몸을 돌려 돌아왔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정체입니다.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찬송도 마찬가지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0: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이 이 노래를 햇볕 쨍쨍한 언덕 푸른 초장 넓은 곳에서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음침한 골짜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죽을 것 같아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께서 저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라고 하는 이 동행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곳곳에 지뢰밭처럼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서 한 장이 우리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뒤흔드는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런 이별 때문에 그 일상이 무너지는 때도 있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때도 그런 밤도 있고 직장에서 밀려나는 어떤 오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기댈 곳은 나의 정신력, 나의 확신, 나의 신념, 내가 하는 기도의 분량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목소리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목소리가 있고 너의 가치는 네가 이룬 성과만큼이야 라고 하는 능력주의의 목소리도 있고요. 경건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은근히 두려움과 공로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이 모두가 다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 속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일어나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만큼 좀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목소리를 알아듣는 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는 그런 고치는 의사의 음성이고 양우리 문 앞에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며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그리고 그 맡김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여정이 이어가기를 그리하여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양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0: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2: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 우리 시리즈의 첫 번째 사랑하며 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잘 담아내는 도구가 대표적인 것이 대중가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수많은 노래의 제목들과 가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제가 증거를 찾아봤더니 국립한글박물관에서 1920년대부터 2010년까지 대중가요 2만 6천 곡을 분석했는데 그 가사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이다. 또 네이버에서 분석한 한국 대중가요 앨범 6천에서도 사랑이 전체 가사에서 43,356회를 등장해서 1위를 차지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도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실패해도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을 노래하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지명, 인명을 빼고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찾아봤더니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길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말씀, 마음, 길보다 적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마음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고 우리의 길은 사랑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네. 영원토록 변치 않을 개념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며 핵심을 전하시는 내용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랑.

성경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성경이 매우 중요한데 그만큼 사랑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워요. 사랑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상대방한테 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랑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가 있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우리는 사랑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사랑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고는 있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랑의 출발점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즉 사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근원, 사랑의 기원은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명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사랑이 없다? 내 주변에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먼저 오심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로마서 5장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느 한 모습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사랑할 게 보여야 사랑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저분이 저 사람이 뭔가 내 사랑을 줄 만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이 죄인인 원수인 연약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온 사랑입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오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의 마땅한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졌다, 빚진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은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는 것이 당연한데 그 빚을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하여 증명해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억지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만 구별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낌없는 하나님, 구별없는 하나님을 사랑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그 빛에 합당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한 분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증거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많은 것들이 조심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네, 듣게 됩니다. 요즘엔 상도 주지 말아라, 소풍도 가지 말아라, 수학여행도 가지 말아라. 뭐 왜 그러는지 뭐 이유들은 뭐 뉴스에 들어서 다 아실 텐데, 여러분 그러나 학교가 지식만을 배우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서 배워 나아가면서 때로는 자존감도 올리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거를 극복해내는 방법들도 배워가면서 사회에 나아가기 이전에 내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감정적인 것들도 의지적인 것들도 복합적으로 다 배워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곳이 학교여야 하는 거죠. 수학여행, 뭐 소풍, 당연히 그때 누려야 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그 성장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우리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내용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다 먼저 사랑을 배워야 되는 곳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단순히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달하는 법을 못 배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사랑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분명히 같은 마음으로 사랑은 하고는 있는데 사랑의 방식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고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랑을 못 느낀다라고 서운해하고 그런 관계 안에서 가정에 사랑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서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섬겨주고 섬김을 받음을 통하여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접촉,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서로가 느끼는 사랑의 방식 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면 그 사랑의 다른 언어 때문에 서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영어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화가 될까요? 서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소통이 될까요? 그러지 않죠.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지를 내 언어를 알아야 되고 또한 저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내 것을 잘 표현해주고 또 그 사람의 것을 잘 이해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사랑의 언어가 같이 잘 어우러져서 그 사랑이 전달되어진다. 그 사랑의 언어가 소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로 이 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로서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을 전하셨고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심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본을 통하여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저자는 하나님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총 7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사랑하며 살다. 다음 주는 사랑은 말이다. 사랑은 함께한다. 사랑은 퍼준다. 사랑은 섬긴다. 사랑은 품는다. 사랑하며 살다 계속이라고 하는 이 7주의 말씀 내용들을 가지고 시리즈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 가족 안에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 된 우리 성도들 관계 안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랑은 그냥 자라면 나이 먹으면 알아서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늘에 별도 따다준다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다르게 표현되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두 분씩 서로 바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숙제는 댁에 가시면 우리 가족들에게 이대로 고백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

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멀리서 사랑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 정말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개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2: 오늘 창세기 44장 형제들을 시험해 보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17살 때 꿈을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들이 와서 넙죽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조금 안정될까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넘게 있고 30살에 이리학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이방 청년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낮은 것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올려 높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7년 풍년 그 축복 가운데 곡식을 다 저장하게 해놓으시고 다음 7년 흉년에다가 왔을 때 그 곡식을 풀어서 그 다음 7년 동안 애굽뿐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게 하는데 흉년 두 번째 해에 형들이 와서 곡식 사러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 된 후에도 9년이나 더 지났어요. 그런데 17살 때 꾼 꿈이 22년 지나서 39살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면 요셉에게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꿈이 이루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낮추십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늘 나 중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애들 보면 자기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아니 그 부엌에서 음식을 좀 날라가라, 언니들이 날라가는 걸 보고 내가 다 엎질러 버립니다. 그럼 내가 엎질러 전적 내가 늘 사람이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깨뜨리시고 깨뜨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 때 높여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요셉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너희 집에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형들이 얼만큼 변화되었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 곡식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이제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자를 넣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1절로 3절인데요 1, 2,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형들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최고로 곡식을 가득가득 다 먹게 하고 가져왔던 돈도 다 도로 집어넣고 그리고 은자는 베냐민의 그 자루에 넣어놓게 했습니다. 과연 형들이 20여 년 전에 나를 팔 때와는 달라져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을 믿었어도 20년을 믿었어도 달라진 것이 없고 늘 문제만 일으키고 늘 혈기 부리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면류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지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저 멀리서 주님 근처에도 못 오고 천국은 천국이지만 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 천배만배 낫지만 참 영원한 나라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날마다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은 만큼 내가 고생하고 내 이웃사람이 고생합니다. 달라지지 않은 만큼 가족이 고생을 합니다. 달라지지 않은 만큼 나랑 아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안 달라졌기 때문에 상처는 고스란히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대로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면 내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 같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되는 장면의 4절 이하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심때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이 그 은자를 갖다 가져간 것을 가지고 그건 내 점심때 쓰는 것인데 왜 가져갔느냐. 물론 요셉이 점을 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점치고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지기가 뒤따라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7절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고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우리가 지난번에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도로 다 가져왔는데
우리가

왜 그 당신 주인의 집에서 그를 훔쳐갖고 왔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이 집어넣은 것을 꿈에도 모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다 같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쓰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때때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22년 전에 이러한 신세가 누구였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어떻게 했죠? 종으로 팔았죠. 근데 지금 2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났죠. 곡식 다 떨어졌다 다시 왔으니까 한 22년 반쯤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밝은 사람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았던 것이 참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러자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한 조건을 바꿉니다. 10절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 있는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 형을 낮춰줬어요. 그 사람은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다 그랬는데 한 그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무죄로 풀어주겠다. 그래서 급히 저들이 자료를 내놓고 풀어준 장면이 11절 나옵니다. 11절 12절이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료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지라. 이제 형부터 하나씩 다 자료를 푸는데 또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와서 열 형이 거봐라,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그 은자를 내가 훔쳐왔겠느냐. 아,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여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자 나온 겁니다. 13절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괴로워서 가슴을 찢으며 다시 돌아갑니다. 베냐민 대신 그 자신이 포로 남겼다고 하는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14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자, 14절 15절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요셉은 이미 붙잡혀 고소라고 딱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형들이 와서 넙죽처를 하면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유다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이제는 요셉을 팔 때 앞장섰던 유다가 요셉의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악하고 무자비하고 동생까지도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버지한테 짐승이 잡아먹었나 보다고 옷에 피가 묻어있다고 짐승 피를 묻혀갖고 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뻔뻔하고 야비하고 그랬던 그 형 가운데 하나, 특별히 노예로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혼자 요즘 말로 총대를 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유 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일이 빨리 끝납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따라하세요. 다 내 탓입니다. 그럼 문제가 쉽게 풀려요. 여러분, 그건 너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했다. 자기들이 그동안 요셉을 파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묻어놓고 모두 아무도 모르는 척 쉬쉬하고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런 형벌을 받는 걸 보니 하나님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벌주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죄의 벌을 함께 받겠습니다. 17절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테스트합니다. 아니다, 그 잔이 나온 그 베냐민만 남아있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자,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0: 바뀌었는지. 아니 앞에 있는 그 요셉을 팔아먹은 그 유다인데, 유다가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라와 같으심이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말하기를,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동생으로 해서 죽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 유다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이웃사람들의 허물과 상처는 덮고, 남의 무거운 짐 같이 짊어져주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서로가 싸우고 욕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성의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요, 용서하는 역사요, 화목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사실 왜 자꾸 나와서 떠드느냐, 당장 잡아가라 하면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위인 걸 알면서도 제발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소서 하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19절부터 계속해서 22절까지 이어갑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1: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신께서 우리에게 자꾸 가죽상을 물어서 우리 아버지 얘기하고 막내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막내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죽고,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발 앞이 있는데도, 그 요셉인데도 형은 죽고, 동생은 너무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남긴 아들인데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잖아요. 이 아이를 베냐민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낳고 죽었는데,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마 충격받아서 세상을 곧 떠나실 것 같습니다. 23절 24절 이어갑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아버지에게 사정하고 사정하고 사정해서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마 심장마비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25절 26절이에요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제 그동안 상황을 다시 쭉 설명하고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설명을 다시 또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이어집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이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구멍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막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총리 각하여 우리 아버지 나이 많으시고 유일하게 지금 사랑하고 말벌처럼 두고 옆에 늘 있는 우리 막내를 제발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대신 붙잡아 주시고 저를 마음대로 처리하시옵소서. 30절 31절 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힘 어려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만약

평생에 안 가면 아버지가 슬피 울다 돌아가시게 되니 우리는 불효자식이 됩니다. 동생 때문에 아버지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를 대신하여 여기 노예로 삼으시고 마음대로 저를 부리소서. 31장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꼭 그 상황이 됐으니 각하 나를 대신 잡아두고 동생을 살려주옵소서. 나를 대신 잡아 동생을 살려주옵소서. 야,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포악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주먹을 믿으라 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천사처럼 살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절대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아,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절대 안 믿는데요. 아, 도대체 이유를 말해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사람 한 사람 없대.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내 조카가 50만 원 빌려갖고 아직도 안 갚았어요. 내 조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남 돈 떼먹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안 믿겠대요. 어이고 50만 원 때문에 그냥 우리 기독교인 전체가 욕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 조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받아놓을 건데 아 그거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전화하고 당신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파가 막히니 빨리 그 삼촌한테 돈 갚으라고 말이야. 아, 나한테 막 성질을 내더라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야,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주님 영광 가리는구나.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참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유다 달라진 모습 왜 우리가 감동이 되는지.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이 유다의 모습, 그가 나중에 열두 야곱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왕권을 물려받은 그러한 지파가 됐어요. 유다 지파에서 계속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결국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그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동생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듣고 있던 모든 형제들도 다 감동받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형들 중에 누가 대신 나서 거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다른 형들도 너도 나도 나서서 나를 가둬줘서 나를 가둬줘서 그랬다 하면 성경 기록이 나왔을 텐데 유다가 계속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유구무원이라 네가 우리 가족 대표로 자라는구나 대신 감옥에 가라. 다른 형들은 다 침묵했어요. 유다만 계속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벌을 받더라도 내가 말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생명이 하나와 같습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아버지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 형도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나 상심했는데 안 됩니다. 저를 대신 가두세요. 저를 대신 벌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멋있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 하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은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생 동안 복에 복을 더해 줄 것입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을 섬길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동생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유다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변화와 유다의 섬김과 유다의 희생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우리 주위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0: CBS
1: 1954년 전쟁 후 이 땅의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은혜였소.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제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명의 허준 선생은 그의 책 동의보감에서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통하면 아프지 않고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몸의 기나 혈의 소통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국가와 국가 또 지도자와 국민 나 모든 사람들 사이에도 해당되는 원리로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에선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고 서로 생각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불화와 고통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벽 하나를 사이 두고 아파트라는 공간에 모여 살고 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다 보니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층간소음과 담배연기, 주차 문제 등으로 몸살 앓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통할 수 있는 휴대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우체국에 가지가 않고도 세계 어느 나라든 이메일을 통해서 대용량의 문자와 문서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라는 유머에 보면 가족회의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큰애가 한번 말해봐라. 그래 큰아들이 그런 문제라면 왜 장남인 제가 묻지 않으시나요? 섭섭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말을 끊어서 해야 되겠니? 그래 또 막내는 모두 잡담은 그만하고 회의를 시작해요. 이러자 아버지가 그래 모두 의견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통하지 않는 단절된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타입을 모르는 갈등과 대립현상은 부부 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존 그리샴 박사의 책에도 이런 얘기가 언급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화성에서 온 남자 같은 사람과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첫눈에 맞아서 서로 사랑이 되고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때는 또 서로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서 당신은 왜 나와 다르냐며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모든 것이 나와 다르냐?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남자는 여자를 보고 날 닮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왜 여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냐면서 서로 상대방의 자신과 다른 것을 탓하면서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갈등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값진 그림으로 손꼽는 그림이 있다면 어떤 프랑

프랑수아 밀레가 그린 만종이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가장 비싼 작품 중 하나로 손꼽고 있는데, 여기서 한 젊은 부부가 끝없는 넓은 들판 그리고 저물어가는 석양의 들녘에서 하루에 일손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교회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종수를 들으면서 부부가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행복한 정경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세 가지 신성이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는 저녁 노을 멀리 있는 예배당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맞춰 기도하는 믿음의 신성,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손 모아 같이 기도하는 가정의 신성, 그리고 또 열심히 함께 일하는 노동의 신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그리는 비용이 종이와 물감 다 합쳐서 당시 현재 미국 화폐로 75달러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역사적 명화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는 한 경건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에 와 있는 로마 군인의 가정인데, 이 가정을 보면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웃과도 소통하고 있으며 가정 안에도 가족 간에 참된 소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주 40년경 가이사랴에 와 있던 로마 정규군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주전 82년 1만 명의 노예를 석방시킨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라 장군의 후예로 여겨지는 로마군의 정규군 장교입니다. 당시 부대는 300명에서 6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늘날 대대병력 정도로 의미하고 있는데, 그중에 백부장은 100명의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중대장급에 속하는 이 지휘관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문 2절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이렇게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상황에서 점령군 장교는 대단한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정복 민족의 신을 섬긴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민족적인 편견이나 인종적인 차별이 없이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피지배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경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란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랑에 의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두려움 나온 품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느냐는 사실보다도 하나님께 나를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시느냐는 사실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경건에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 가정은 어떤 경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를 떠난 낯선 땅 팔레스타인에 와 있었기에 누구에게 체면을 차리거나 점잔을 뺄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낯선 땅 팔레스타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활을 단정히 하고 또 불의를 멀리하며 이웃을 향해 늘 베푸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 22절에 가서 보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의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늘 경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고넬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는 너그럽고 또 그들을 돕기도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했고 3절에 보면 제9시쯤 되어 환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아침 9시와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등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군인의 몸으로 얽매이는 상황인데도 그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가 바람직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규칙적인 기도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었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걸 보면 그의 기도는 참으로 신령한 이런 깊이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기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는 약 50여 킬로로서 걸어서 1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구절을 보면 이튿날 제6시에 도착했다고 말씀한 걸 보면 이때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그 시간이 제9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3시간쯤 쉬고 계속 걸었던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즉각 순종하는 이런 경건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 베드로에게 그런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고넬료는 점령군 장교이고 베드로는 피지배지의 어부 출신의 사도인데 이런 베드로를 맞기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 앞에서 넙죽 베드로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절했다는 헬라어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단어는 경배하다 예배드리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니 일어나라며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고넬료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결코 대단할 거 없는 베드로인데 오직 주님의 종이란 이유로 최고의 예우를 다한 것은 하나님께 된 경외심의 그 발로였습니다. 어떤 분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기 전 신앙의 선배 댁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다. 음식은 해물파전 외에 잘 생각나지 않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장면은 식탁에서 드린 가정예배였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3대가 둘러앉아 큰 소리를 찬양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 통성기도를 하더니 마지막에 온 가족이 만세 삼창을 했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그런 다음에 이어서 선포했다. 우리 집 만세, 우리 가족은 잘 된다. 그러더니 가족은 등을 두드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격려와 사랑의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잘 된다는 선포에 대해 한동안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았다. 정말 그 가족은 모두 다 잘 되었다 하는 이런 간증입니다. 다음 둘째

고넬료의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여 고넬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온 가족이 함께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천적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고넬료는 온 집안과 일가 친척에다가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온 가족이 고넬 말 그대로 믿고 일체에 순종하는 이런 가정이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교우들 가정을 때로 심방해보면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집안에 다른 가족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가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신앙의 여부를 떠나 그 가정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사님 오셨으니 함께 예배드리자 하면 자녀들이 예 하고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가장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유라고 부모가 예수 믿으라고 말씀해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모습은 신앙 여부를 떠나 가족이 제각각인 모습 같아서 보기에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셋째, 고넬료의 가정은 이웃과도 소통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점령군 장군교는 자기 근무 기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물을 모아야 고국에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는 돈을 모기는커녕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이란 무언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경건은 죄도 짓지 않지만 선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여 구제했기에 22절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면서 유대인들도 그의 선행을 인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면서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구제에 힘썼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간호학 공부를 하고 지난 1912년 32살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에 와서 광주 재중병원을 중심으로 한센병 환자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의 교육에 힘썼던 분입니다. 그는 곳곳을 찾아 순회할 때 온몸에 달라붙는 이를 잡느라 밤새우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선인 수양딸 13명과 나환자 아들 1명 등 1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돌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우려고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할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고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취해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렇게 바른 옥양목 저고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 먹는 것까지 사치로 생각하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영양실조로 쉬운 네 살의 세상을 떠나며 자기 장기마저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동전 7전과 강냉이 가루 두 홉, 반쪽짜리 담요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자 그 당시 그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장례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헌신으로 그녀가 섬겼던 호남 지역 어디보다도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고넬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의 기도와 경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더라도 주님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적 행위는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실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주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을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 나를 안다고 하실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까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처럼 큰 낭패는 없을 텐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낱낱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다음 둘째, 그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유대교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베드로 그 집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자 성령님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44절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4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모습을 4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고넬료 가정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유대교 신앙만 머물러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온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음 셋째, 고넬료 가정을 통해 이방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최초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그의 가정을 통해 협소한 유대인의 민족주의자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장교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를 통해 당시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이제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총회가 모여서 이방인에게 할례주는 것을 그 철폐하고 이방 선교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이런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결신은 당시 한 가정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차원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선교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브렌트 지역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빈민층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아이는 영어를 제대로 말할 줄 몰라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35개국어 언어를 공부한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있는 안드리아 자피라쿠는 우범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그 학생들이 결국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리아 선생님은 아이들이 영어를 모르면 내가 아이들의 말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민족적 구성을 고려해서 무려 35개 언어를 공부해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학부모들도 자주 만나고 지역 경찰관들과도 연계를 맺어 학생들이 폭력단과 접촉하지 않도록 가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의 노력은 드디어 열매를 맺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개선에 관련해서 상위 5% 아래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리아 선생님은 두바이에서 열렸던 세계 교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학생이 나의 말을 알아듣게 가르치기에 앞서서 내가 학생들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어리고 약한 아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위치를 한 단계 내리고서 모든 학생들과 사랑으로 소통할 줄 아는 참된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수한 대학 총장은 예의 바른 신사이자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만 말년에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알츠하이머는 아내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몇 년 후에는 남편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했기에 그는 간병인을 두고 병든 아내를 보살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총장은 재단 이사들을 불러놓고 아내를 돌보는 데 전념하고 싶다면서 총장직 사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총장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 이사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무슨 소용입니까? 사모님께서는 총장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요. 이말 듣고 총장은 그의 눈을

곧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이 여인과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몰라봐도 나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참으로 이 총장님은 자기 아내 가족과 진정한 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902년 자동차 조립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부가 된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어 은퇴한 헨리 포드는 고향에 내려가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백만장자의 집 치고는 너무 작은 집이 아닌가. 그때 헨리 포드는 분명한 어조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진정한 가정은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사랑이 있다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며 사랑이 없다면 대리석으로 지은 거대한 집이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 걸세. 행복한 가정은 집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위대한 가정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조금 물질이 부족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함께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옛날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과의 소통, 가족 간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아버지 왕국이요 어머니 세계며 아이들의 낙원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우리 위장의 하룻밥을 얻어먹고 우리 마음은 천번이나 먹는 곳입니다. 가정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온 가족의 경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가사인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 기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0: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9: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절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0: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몇 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다니엘 선지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선지자께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남왕국 유다를 세 번 침략하는데 그 첫 번째 침략이 있었던 BC 605년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서 BC 597년에는 두 번째 침공이 있어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 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BC 587년 세 번째 침공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1년이 넘도록 지나는 가운데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더 버틸 수가 없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죽임을 당했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처참한 세월을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막강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 등장한 나라는 페르시아 바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의 그 전신이죠. 그때 그 걸출한 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고레스를 자기들의 어떤 최초의 선조같이 그 기초를 놓으신 분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 유다 포로들을 향해서 돌아갈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첫 번째 침공이 BC 605년이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끌려간 것인데요.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70년째 되는 BC 536년 고레스가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년 이야기를 그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70년의 비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다니엘은 건재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레스 왕이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 다니엘이 건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 15살이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다니엘은 85세쯤 되었겠다.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가 마지막 때까지 아주 높은 관직에서 국가의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병들어 누웠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는데 왜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았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을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타당하고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힌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에 충격을 받고 꿈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꿈은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고, 그래서 그 밑에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꿈 꿨는데 무슨 꿈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해석까지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걸 못하는 그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현명한 다니엘이 꿈도 말해주고 그 꿈의 의미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해준 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거대한 신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이 머리는 금이고 팔과 이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그 밑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거대한 신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날리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쌩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땅 때리니까 이게 다 바스라져서 가루처럼 날아가고 이 작은 돌이 점점 커져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꿈, 그게 그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의 의미까지도 말해주죠. 그 꿈의 해석, 그건 이겁니다. 이 금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고 은에 해당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밑에 노세에 해당하는 나라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그 종아리 철의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고 그 밑에 발가락 그대 흙과 이 철이 섞여 있는 것은 그 이후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군림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 땅의 나라들은 작은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나서 산산이 깨어지고 말 것이고 이 작은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 작은 돌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이 사람의 손으로 날리지 않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돌을 날려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을 날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돌은 이 땅에 존재하는 거대한 제국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 다시 말하면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다 부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운다. 그거를 이 꿈속에 담아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

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등장할 페르시아가 엄청나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대단해 보이고 로마 제국이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인 것 같지만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진다. 여러분 그 나라들이 지금 다 어디 있나요?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고통 속에 전락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 앞에 헬라 제국 할 것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살해당했고 나라가 다 갈라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로마 제국은 그 돌 기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적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다니엘은 잘 알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들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다 무너진다. 영원한 것은 사람이 세우지 않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나는 땅의 나라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리라 다짐하였어. 여러분 유다로 돌아가는 그 포로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둘러치고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자, 다시 우리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흥분하면서 포로들이 귀환하는 모습을 그는 가만히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제 수십 년 지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지만 돌아가서 설령 또 나라를 세운다 한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다 무너질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에 불과하지 않은가. 저들이 돌아가서 세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으리라.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 거라면 내 이 육신이 여기 바벨론 땅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어디서나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라.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고 신앙이고 그래서 그는 굳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바벨론 땅에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다니엘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거나 무시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는 왕에 의해서 발탁되었고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많은 왕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들을 보필하고 섬겼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 봉사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과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존경했고 왕을 위해 헌신했지만 왕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사자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인 총리여서 그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음해하는 세력이 그를 모함하려고 흠을 찾았지만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신앙의 문제 외에는 저를 넘어뜨릴 방법은 없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리오 왕에게 참 어리석은 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죠. 그 법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왕은 위대한 우리들의 신이 아닙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합시다. 이 왕이 자신을 신처럼 추앙하는 이 아부꾼들의 말에 넘어가서 어인을 찍어서 그 법을 공표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그는 굽히지 않고 전에처럼 기도하였죠.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그가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살면서 땅의 나라에 소속이 돼서 땅의 나라를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단 한 번도 땅의 나라 백성으로 굴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의 모습,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성도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다니엘이었는데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등장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과 그들의 대표격인 사도 바울에게서 이 믿음이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권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다양한 특권이 있는 가운데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재판관들이 시원치 않으면 나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고 빌립보에서 바울을 때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사형 판결을 받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고통이 오래가는 방식으로 처형하지 않고 금방 숨이 끊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시고 바울도 순교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참수형을 당했을까? 그게 시민권자에게 주는 고통을 짧게 해주는 일종의 특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부해 본 적이 없다.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쓰러져 없어질 나라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 이거 마음을 다 비웠고 버렸다. 왜? 나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난 이런 마음은 당시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관리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헌신하고 로마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큰 전염병이 돌아서 집안에서 집 바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때 다 도망가고 몸을 사리지만 가족까지도 버리지만 성도들은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시신을 매장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로마 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제국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빌부터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헌신을 다해 수고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때리고 가두고 가산을 몰수하고 원형 경기장에 몰아내고 십자가에 매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했을 때 그들은
마치 오래전에 다니엘이 사자의 발톱에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선배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더라도 지상의 나라에 의해서 죽임당하더라도 나는 하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분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발톱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우리 아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구원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절하게 말합니다. 땅의 나라 백성으로 허탄하게 살면 안 된다고 호소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참 특이한 표현인데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뭘 호소합니까? 이 땅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적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죠. 19절 그렇게 사는 이들의 마침 그 결국이 뭡니까?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여러분 이 배는요 무슨 배냐면 이 배, 이 배. 위장, 위장. 막 먹어도 먹어도 한없이 먹고 싶고 욕망. 이게 우리 인간의 배인데 이 탐욕, 이 세상에 대한 탐욕 그런 걸 마치 신처럼 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영광을 추구하는지 그 영광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끝에 가보면 결국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영광스러운 줄 알았더니 부끄러움으로 변하는 거죠. 그들은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냥 땅의 일에 몰두하면서 이 땅의 부정한 쾌락을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움켜쥐고 다 쓰러져 없어질 것에 몰두하면서 자기 배를 신처럼 위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땅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땅의 나라 백성으로 탐욕스럽게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그겁니다.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도 다치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왔구나. 우리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 고통받았는데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흥시킬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시 이 땅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이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양성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땅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고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럼 지금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뭔가 이거다. 그러면서 8절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도하는 증인이 되는 거다. 그것만이 너희들의 관심사고 나머지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2부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보여주신 신앙 고백과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방식은 오늘 우리들이 이 지구촌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도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건강한 국민으로 잘 살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든지 땅의 나라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쾌락이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니엘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돼 있음을 알고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복잡한 현실 속에 살면서 아, 나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돼야 된다. 나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돼야 된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 아니라 뭐 미국의 시민권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살면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섬길 뿐이다. 이 사실을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5: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5: 내일 더 행복하게.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인준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9: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0: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그것도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내게 재능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일하라고. 일하라고 세웠는데 일하지 않는 직분은 가치가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낍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용하지 않는 칼은 녹이 나고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 당시에 많은 박해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히 교회에 다가올 환란을 보았어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옴을 알면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을 불러서 양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 양무리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과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에 중앙아시아 저 타슈겐트 거기까지 알마테에서 갔는데 18시간이에요. 여기 차를 타고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그들은 이 양을 많이 목축을 하는데 목동이 말을 타고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수백 마리의 양떼를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동이 하는 말이 앞에 있는 20마리 아주 건강하고 건실한 양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저 앞에 있는 저 20마리의 양들을 집중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하며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수백 마리의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그냥 따라온답니다. 한 번은 앞에 있는 그 양이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목동이 달려와서 그 장애물을 치웠는데 그곳에만 오면은 뒤따르는 양이 다 누워버린대. 아무리 목동이 때려도 안 된답니다. 왜 눕는지도 모르고 뒤에 따로 오는 양은 앞에 양이 누웠기 때문에 그냥 눕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놀라운 지혜를 얻었어요. 야, 앞에 있는 양, 저 앞에 있는 양만 잘 세우면 뒤에 양은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교회의 재직을 어떻게 훈련하고 이 앞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잘 세워서 목양을 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해야 할까?

를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에 보면 20%가 그 80%를 리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가 교회에서 누굽니까? 재직들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중직자들이 걸어가는 신앙, 충성, 헌신의 본을 보면서 뒤에 성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양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기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게 청지기들이 일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뭐 억지로 마지 못해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우러나와서 하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노동이 돼요. 여러분, 또 즐겁게 하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은 노동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저 자신에게 늘 이런 말을 고백해요. 전에 우리 시골에서 모슴이 있었어요. 모내기를 할 때 전에는 손으로 심었습니다. 일꾼들이 손으로 모를 심을 때, 아니 왜 이렇게 해가 기냐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뭐라냐, 아니 왜 이렇게 해가 빨리 넘어가느냐고 아쉬워하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인과 종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일을 하거나 보람이 있고 기쁜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내 연주의 한 화음이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마음과 기도와 삶이 드려져서 하는 연주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장로님들에게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돌려보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카네기가 후계자로 지명한 인물은 청소부로 입사했던 미스터 쉐브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 회사에는 유능한 세계적 인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이 미스터 쉐브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 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성이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카네기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가 이 사람이네. 성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주변까지 청소를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그를 비서로 채용을 했고 비서로 일을 할 때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공부하면서 기록을 하더군.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항상 자리를 지켰다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는가? 경영이 필요한가? 두려워하지 말라. 경영이 필요하면 유능한 경영인을 자네 수하에 채용하면 되는 거야. 전략이 필요하면 유능한 전략가를 채용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네의 그 근면한 성실한 바탕 위에 이 회사를 세워가길 바라네. 그러면서 그 회사를 물려줬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을 사회가 찾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모순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감을 맡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감을 맡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맡기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베드로는 청지기들은 양무리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두 가지가 나와요. 양무리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성질을 내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거. 본이 뭐예요? 모델이 되는 거야. 그 본이 되는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라는, 본이 되는 거. 이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우리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될까?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린다, 듣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를 않았어요. 예배를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아니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갈대 같은 자를 주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이라 말은 소유를 삼으라는 거야.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배자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우린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 이제 내가 안다. 네가 하나님 종이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아들, 자기의 부인 사라와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고집일까? 아닙니다. 오늘 절대자의 명령 앞에

그들은 의논의 대상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뭐냐? 축복이에요. 우리 제직 또는 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이게 바로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준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너희가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목자장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그 주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손을 펴실 때 그게 축복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 목자장이 나타날 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가 헛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이건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결산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박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시들어버리는 면류관이에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지 않습니다. 저는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간증을 굉장히 늘 묵상하며 좋아해요.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의인, 의인이 누구야?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자식들이 길거리에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는 걸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지 못했다. 믿음의 후손이 24년째 가서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다윗이 노년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사명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생명까지도 사명을 위해서 귀하진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목숨

0: 이 걸만한 그 사명이 뭘까? 복음이었어요,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이걸 전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평안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린 청직이에요. 우린 무엇보다 소속감이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떠돌이가 되면 안 됩니다. 국조 없는 장기덕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동남아를 떠돌면서 살아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근데 국적이 없어요. 인도에는 국적 없이 사는 사람이 1억이랍니다. 미얀마나 저 태국 같은 데 가면 국적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는 매일같이 대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국적을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캄보디아에서 살던 훈이라는 할머니가 KBS 방송에 나와서 소개가 되었어요. 국민총원이 일어나서 국적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시도를 한 거예요. 장기덕 씨도 그 대상이 되었어요. 국민 여론을 얻는 동안 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오토바이 한번 타고 이 인도거리를 팍 한번 달려보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한국에 가기 전에 막 뽐내면서 시내를 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어요. 끝내 그는 고국에 못 돌아오고 동남아를 떠돌다가 불운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예요.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속감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면 내 가정이란 소속된 데가 있어야 돼. 아무리 집이 많아도 날이 저물면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 아무리 멀리 이사를 가고 어느 곳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지. 떠돌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재직은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해야 그 사람의 온 삶을 당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속이 분명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란 말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소속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0: TBS
1: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도 귀속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납부 대상이며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아빠, 무슨 일이야?
3: 약을 먹었는데 열도 나고 두드러기가 심해져서 입원했어.
2: 의약품 부작용 아니야? 여기 전화해봐. 143330
4: 여섯 자리 상담번호 143330.
3: 무슨 번호야?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번호. 약을 처방대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해준대. 소송도 필요 없고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봐.
3: 번호가 뭐라고?
2: 143330
4: 여섯 자리 상담번호 143330.
1: 이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5: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 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 관리할까요?
6: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 조영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개인별 원인 물질의 회피와 심한 계절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시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알레르기 질환을 이겨냅시다. 이 캠페인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함께합니다.
7: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8: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9: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1995년 한 청년이 친구를 따라 사이비 종교인 JMS 집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JMS에 빠져서가 아니라 JMS와 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인데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테러를 당하고 가족들은 긴 세월을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JMS 교주 정명석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잊혀진 계절 3권인데요. 30년 추적의 마침표입니다. 오늘 CBS 광장은 JMS 저승사자 김도영 교수를 만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CBS 광장 오늘은 JMS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김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최근에 잊혀진 계절이란 책 3권을 마무리하셨어요?
2: 예.
1: 예, 요 책인데요. 1권, 2권이 2022년에 나왔고.
2: 맞습니다.
1: 예. 이제 올해 이제 세 번째 책을 쓰시고 이거 완결하셨는데 1권 쓸 때와 비교해서 이제 마지막 3권 쓰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2: 잊혀진 계절 1, 2권을 제가 출간하게 된 목적은 이제 출소 후에 정명석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정명석을 다시 한번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그 목적에서 출간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출간되자마자부터 이제 정명석하고는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책 출간과 동시에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었었죠. 왜냐하면 1월에 잊혀진 계절 1, 2권을 출간을 하고 2월 달에 홍콩 피해자 메이플이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 3월 달에 메이플과 홍콩 호주 피해자가 이제 3월 달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계절 1, 2권은 출간할 당시에 싸움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제 자신이 굉장히 초긴장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4년이 흘렀고 정명석이 사실상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JMS 교단이 또다시 이제 일반인들을 속이고 정명석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라는 허위 선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명석이 처벌을 받게 됐는지 그 과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겠다라는 취지로 잊혀진 계절 3권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그럼 JMS를 취재하는 했던 기자들은 교수님이 친숙한데 이제 대중들은 아무래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얼굴도 접하고 구체적으로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를 추적한 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JMS의 이야기를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번째 책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나요?
2: 네. 어차피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정명석이 출소 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징역 17년을 확정을 받았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 그 사이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7월 달이 될 때까지도 정명석은 조사하지도 않고 계속 피해자만 불러서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 여부만 따져 묻는다라든가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검찰이 두 번이나 또 구속영장을 반려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어렵게 구속이 된 다음에 기소를 했을 때에는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구속 만기를 넘겼습니다. 구속 만기가 넘겨지게 되면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었고 게다가 교주 정명석을 추종하는 신도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 그 수만 명의 광신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또 길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공개, 이름 공개, 이루 말할 수 없는 2차 가해를 다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오롯이 다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도 JMS는 정명석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걸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2년 11월에 미국인 피해 여성과 또 유럽의 어느 한 국가에 있는 외국인 피해 여성 두 명에게 도합 6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을 하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에는 정명석이가 자기의 성범죄를 다 인정을 합니다.

0: 내가 이 사람을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3억 원을 지급한다. 대신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런 합의서까지 작성을 하고 피해자 두 명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책에 담았고요. 그런데 그 합의서가 나중에 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가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명석이 자신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서 6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 합의서를 교단 본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그 합의서가 이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가 되니까 정명석의 범죄를 덮기 위한 합의서가 정명석의 성범죄의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을
1: 네.
0: 또다시 정명석이나 JMS가 사실을 곡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1: 네. 책 제목이 잊혀진 계절이에요. 이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0: 제가 정명석하고 싸우던 와중에 2000년에 특수강도라는 죄명으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1: 교수님이요?
0: 예, 죄명이 어마무시하죠. 특수강도. 그래서
1: 예.
0: 강력범은 수갑을 두 개를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수갑 두 개를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성북경찰서 유치장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한 20일 정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 나중에 불구속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집행유예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를 어린 시절 학생 시절부터 알고 계시던 많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김도영이가 어릴 때는 착실하고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하던 애가 어쩌다가 망가져서 인간이 특수강도 전과자가 되었나.
1: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0: 그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1: 예, 간단하게 좀
0: 간단하게
1: 예.
0: 서울 명동이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네. 굉장히 미모의 여성들이 많죠. 그래서 명동 전도단이라는 것을 JMS가 명동 전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명동에 지나다니는 미모의 여성들을 포섭해서 정명석에게 성상납하는. 그래서 그 당시 명동 전도단에 있던 대장은 자기 스스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정명석한테 성상납한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 그런데 1999년에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0: 그래서 그 명동전도단 대장이 2억 1천만 원을 받아서 피해자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자신이 다 착복을 했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자신이 성폭행했던 여성들을 자신이 성폭행을 다시 했습니다. 너 내 말대로 안 들으면은 너하고 정명석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니네 집에 다 알리겠다. 그러니 그 피해 여성들이 제가 만난 그 명동전도단 대장한테 성폭행당한 피해 여성만 해도 7명이 넘어요. 정명석에게도 성폭행을 당했고 그 여성들을 이용해서 2억 1천만 원을 가로채고 또 그중에 한 여성에게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주겠다고 또 1,500만 원을 갈취를 한 적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피해 여성들을 찾던 와중에 그 피해 여성 여러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거의 정명석만큼이나 나쁜 놈이다 싶어서 그 피해 여성들에게 제가 정명석을 처벌하는데 함께 해달라 했더니 그 여성분들이 나는 정명석보다도 저 사람이 더 무섭다. 저 사람은 우리 집이 어딘지도 알고 부모님 연락처도 다 알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돈을 착복을 했는데 내가 정명석을 고소한다면은 저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나는 정명석보다도 저 사람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진짜 집 밖을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 명동전도단 대장이 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부모한테 알릴까 봐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겁니다. 전화 벨만 울리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명동전도단 대장을 이런저런 유인을 해서 하여튼 응징을 했습니다.
1: 예.
0: 그 자세한 내용은 잊혀진 계절 책에 있고요. 그래서 특수강도로 구속이 됐었고 기소가 됐었는데 고등법원 판사님이 선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도영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고 동기가 순수했다. 그래서 선고를 유예해 주셨습니다.
1: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아, 왜 잊혀진 계절 제목이 책 제목이 그거냐고.
1: 맞아요. 예.
0: 팔자에도 없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특수강도라는 죄명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수 이용 씨가 부르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느 날 맥주 한잔 하다가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 가사가 너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명석과 싸우면서 제가 많은 그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변명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책을 출간하면서 책 제목을 잊혀진 계절로 정하게 됐습니다.
1: 예. 교수님과 JMS의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서 JMS에 발을 디뎠어요?
0: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 카이스트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니까 주일에는 서울에 올라오면 교회를 가고 학교에 대전에 있게 되면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대전에서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있던 중에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녀석이 저랑 같이 술친구였는데 술을 끊었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세상에 너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냐. 그래서 그 녀석이 자기 교회 괜찮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따라간 게 JMS였습니다.
1: 그렇게 가서 간 것을 시작으로 JMS와의 악연이 시작이 됐군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JMS 갔으면 그 이단 종교들은 처음에 가면 다 그 환대해주고
0: 환대가 말로 못했죠. 그냥 뭐 세상에 저밖에 없는 것처럼 신도들이 달려들어서 잘해줬는데 정명석 설교를 어느 날 듣게 되는데 이제 온갖 무식한 소리에 교만으로 똘똘 뭉친 소리를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가라는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한국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찍혀있던 교회라는 걸 알게 됐고 야, 이거 참 요상한 교회구나라고 좀 더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정명석이 상습 성범죄자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정명석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대생의 수기가 나와 있었더라고요. 84년인가 4년에. 그래서 이제 저야 이제 JMS 발 끊으면 그만인데 제가 그 안에서 이제 JMS가 이거 사이비 집단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느 전도사가 이제 저를 또 관리한다고 접근을

0: 왔는데 그 여자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1: 교수님과 전도사와요.
0: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나오긴 그래서 그 여자를 설득을 시켜서 같이 탈퇴를 시켰죠.
1: 아,
0: 근데
1: 예.
0: 탈퇴하고 나서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고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내가 먼저 탈퇴했을 거다라고 저에게 설득하던 그 전도사가 탈퇴해서는 자기도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그때서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더 알아보니까 그야말로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제가 95년에 GMS를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자가 많았다라는 걸 알게 돼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연합대학의 학장님이라고 월간지에다가 정명석을 선전해주는 기사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거는 없기 때문에 그만두고 잊어버리면 저는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놈들이 있나. 너무나 악한 인간들이라서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근데 본업은 수학 교수시잖아요. 수학 교수와
0: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었죠.
1: 학생이었고,
0: 예.
1: 사이비 종교를 추적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30년을 이어오셨어요?
0: 일단 처음 시작은 분노로 시작이 됐고,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하고 잊어버리자라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싸우게 됐었고, 하여튼 뭐 천신만고 끝에 정명석을 잡아서 징역 10년 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도 이제 완전히 그쪽 집단하고 발을 끊으려고 했었고, 정명석이 교도소에 있는 10년 기간 동안 저도 제 본업에만 충실했었는데, 정명석 출소가 다가오니까 저는 정명석 출소하자마자 그날부터 바로 성범죄 저지를 인간이란 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오자마자 또 못된 짓할 텐데 저걸 바로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출소한 1년 전부터 저는 고민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또 참지 못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JMS 저승사자라고 불리세요? 이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어느 일간지에서 저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그런 JMS 저승사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고소당하는 저승사자가 있겠습니까? 또 협박당하고 테러당하는 저승사자가 언론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긴 붙였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그런 별명이 희화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1: 예. 30년 동안, 뭐 중간에 물론 정명석 씨가 이 구속돼 있던 기간에는 또 본업에 충실하셨다고 하셨지만 30년 세월이에요. JMS 사이비 종교를 계속 추적해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대신 테러를 당한 일도 있다고요.
0: 예. 2003년 7월, 2003년 2월에 정명석이 홍콩에서 20살, 만 20살 되는 쌍둥이 자매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 중지가 됐고 정명석이가 여권이 몰수당해서 그 불법 체류자 신세로 됐죠. 그래서 정명석이는 이제 한국 총영사관에서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해 줄 테니까 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정명석이는 한국으로 들어오면 처벌받을 게 두려우니까 홍콩에서 계속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정명석을 만나러 여자 목사들이 홍콩으로 간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여신도, 여 목사들을 미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석 은신처를 알아내서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서 홍콩 이민국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정명석이 마침내 체포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체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정명석이가 보석금 내고 석방된 다음에 계속해서 한국의 신도들에게 가라지를 불태워 죽여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자기들은 알곡이고 반대하는 세력은 가라지다. 그래서
1: 네.
0: 가라지를 불태워 죽이라는 얘기는 저희를 위해를 가하라는 얘기였었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저희 사무실에 광신도들이 쳐들어와서 저희들이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단순 폭행으로 계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관할 경찰서에 저희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도 요청을 했는데 전부 무시를 당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바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 제임스 신도들에게 아주 쇠파이프로 잔혹하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0: 그 당시 저희 아버지를 진료하신 의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정말 운 좋으셨다. 다행히 쇠파이프로 가격당한 곳이 두개골에서 두 번째로 강한 곳이었다. 만약에 1cm만 빗맞았으면 아마 현장에서 절명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운 좋으셨다. 이렇게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 예. 그 일을 당했을 당시에 이제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어요?
0: 그때가 제가 정명서하고 싸우면서 가장 끔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버지께서 용인에 사실 때 테러를 당하셨는데 119 구급차를 타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얼굴을 다치니까 분당 서울대학병원 성형외과로 입원이 됐는데 마취과 의사는 아버지가 간 쪽에도 충격을 받아서 간 수치가 높아서 전신 마취가 불가능하다. 마취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수술 가능하니까 수술하시죠. 내일 아침에 수술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술 안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 예.
0: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밝혀진 사실이 저희 아버지 주치의가 또 JMS 신도였어요.
1: 아, 예.
0: 그래서 그날 밤에 급하게 병원을 옮기게 된 거죠.
1: JMS 신도인 건 어떻게 확인이 됐어요?
0: 저희 엑소더스 단체로 몇 달 전부터 어느 그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상담 전화로.
1: 네.
0: 내 아들이 지금 분당 서울대학병원 의사인데 사이비 종교 JMS에 빠져서 미쳐 돌아간다.
1: 네.
0: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정명석이라는 미친놈이 찍어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내 아들을 빼내게 할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상담을 진행하던 저희 회원이 있었어요. 그 회원이 이제 저희 아버지 병문안을 왔다가 그게 바로 수술 바로 전날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침대 머리맡에 있는 의사 이름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1: 예.
0: 그리고 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가 테러를 염려해서 저희 아버지는 분당 서울대학병원 6인실에 입원해 계셨었습니다.
1: 네.
0: 그럼 저희 아버지 외에 5분의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환자분들 머리맡에는 전부 다 주치의가 있었고 그다음 담당의였나 그래서 교수 그리고 레지던트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오직 저희 아버지만 주치의와 담당의가 한 사람 바로 그 제임스 신도인 사람
1: 네.
0: 그 사람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곤 바로 수술 전날 밤에 병원을 옮기셨습니다. 용인경찰서 강력반 형사분들이 오셔서 경호를 해 주시고 그래서 병원을 옮겼는데 옮긴 병원에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아버지 정말 운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옮긴 병원 의사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놀라운 게 병원을 옮기고 보니까 그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가 발급한 상해 진단서는 전치 4주였습니다.
1: 4주요?
0: 전치 4주. 얼굴뼈가 다 함몰이 되고 예. 그 모든 핏줄이 다 끊어졌다 그랬는데
1: 네.
0: 전치 4주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상한 내용이 있었던 게 저희가 간호사를 통해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그 주치의를 통해서 간호사가 다시 하는 말이 상해 진단서 발급을 받으면은 의료보험이 안 되는데 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하느냐. 이게 분당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특히 분당 서울대학병원조차도
1: 네.
0: 이게 테러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밤만 되면은 청원경찰이 병원 내 청원경찰이 그 저희 아버지 병실 앞에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치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해진단서 발급받으면은 의료보험 안 되는데 왜 상해진단서 발급받으려 하느냐. 이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었고 또 하나가 수사 중이던 용인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도영 씨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자동차에 아버지 피 외에 다른 사람의 제3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라고 연락이 왔다. 범인의 피인 것 같다. 그러니 김도영 씨 당신 아버지 혈액 샘플을 좀 받아와 달라. 그래서 제가 간호사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한 시간쯤 후에 다시 그 간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주치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왜 혈액 샘플이 필요한지 경찰로부터 사유서를 받아와라. 아니 남의 피도 아니고 자기 피 자기가 뽑겠다는데 왜 사유서를 받아오라 그럽니까? 이게 경찰 수사 상황을 수사 정보를 빼내려는 거죠. 이게
1: 예.
0: 분당 서울대학병원 의사 이게 의사가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 이상한 일이 있었고 또 어느 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병실에 병문안을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섭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13층 병실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4층에 있는

0: 간호사가 예. 아버지 병실에 와서는 아저씨가 방송에 나온 분이죠. 그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눈빛이나 표정이 너무나 섬뜩하더라.
1: 네.
0: 간호사 중에도 제임스 신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0: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마침 주치의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회진을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당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의사에게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 사이비 종교 집단한테 테러를 당해서 오셨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4층에 있는 간호사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집단에는 간호사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대뜸 이 주치의가 소리를 빽지르면서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것 봐 당신 그따위라면 내가 일을 못해 알았어?
1: 어허. 예.
0: 제가 제 아버지 주치의면 얼마나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했겠습니까?
1: 그랬겠죠.
0: 그런데 예. 다짜고짜 삿대질을 대면서 당신 그따위라면 내가 일을 못해. 그런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에는 수술 바로 전날 그 인간이 네. 제임스 신도라는 게 밝혀졌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때가 가장 끔찍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1: 예. 끔찍하기도 했고 가족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0: 그렇죠.
1: 컸겠습니다.
0: 그,
1: 예.
0: 그때 만약에 그 인간 마취과 의사가 마취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성형외과 의사는 수술을 강행하려고 했으니 그때 수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참 모골이 송연합니다.
1: 예.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 이제 그 담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멈춰야겠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것 같은데 더 싸움을 이어가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0: 거기서 포기하면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네. 제가 포기하게 되면은 그 당시 정명석을 고소했던 여성들은 전부 다 저를 믿고 고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1: 예.
0: 제가 포기하면 여성들도 전부 다 고소 취하를 하게 되고
1: 예.
0: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정명석의 지명수배도 전부 다 해제되는 거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전부 다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네. 뭐 성범죄자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인데 참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1: 예. 가족들은 잊혀진 계절 3권 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0: 2022년에 정명석을 새로 고소를 하고 나서 국내에 있는 어느 보험사에 근무하는 제임스 신도가 예. 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해서 저희 가족관계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1: 범죄 아닌가요?
0: 범죄죠. 명백한 범죄죠. 그래서 저의 이제 집사람 직장 주소를 알아내서
1: 예.
0: 저희 집사람 사무실을 또 쳐들어갑니다. 가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 만나줬죠.
1: 예.
0: 그랬더니 이제 편지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안 만나줄 거를 예상을 했는지. 그래서 편지를 놓고 갔는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교단과 신도들 그리고 가족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당신 남편을 말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런 일도 겪었고 또 제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도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이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뒤에서 조용히 피해자들 돕는 거는 내가 참아주겠다. 그렇지만 절대로 앞장서지 마라. 앞장서면은 즉시 이혼이다. 난 너랑 같이 못 산다. 그렇지만은 이제 고소장 접수하는 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제가 마이크를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도 저한테 꼭 기자회견에 참석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혼 통보까지 당했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한 달 넘게 이제 여관을 전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잊혀진 계절 3를 출간하니까 이제 뭐 그러려니 포기했습니다. 말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1: 예. CBS 왕장 오늘은 지난 30년간 JMS를 추적하고 파헤쳐 오신 김도영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교회가 보는 세상, 세상이 보는 교회. CBS 광장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교수님, 그래서 정명석 교주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판결 충분하다고 보세요?
2: 저희 모든 피해자들이 굉장히 그 불만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는데
1: 예.
2: 징역 17년으로 6년을 감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범죄자가 1심 형량보다 항소심에서 깎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 반성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경우 이런 경우 감경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향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2차 가해를 가했고 피해자들 얼굴 공개, 이름 공개,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정명석의 형량을 6년이나 감형을 해줬습니다. 이걸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나 그 대전고등법원 당시 형사 3부였습니다. 그 재판부는 홍콩 피해자 메이플이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피해자 측과 검사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명석 측에다가 원본을 그대로 등사를 허가해 줬습니다. 이거는 성범죄자를 고소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그 증거 파일을 성범죄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면서 등사를 허가해 주는지. 심지어는 피해자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등사 허가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피해자 변호사가 3회에 걸쳐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1: 네.
2: 검사님도 반대하셨죠.
1: 네.
2: 그런데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검사님한테 그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소리를 빽지르고는 피해자와 검찰의 반대 의견을 전부 묵살하고 그 녹음 파일을 그대로 등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바로 파일이 퍼지기 시작했죠. 유포가. 그런 짓까지 했었던 재판부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구속만기까지 넘겼습니다. 구속만기가 넘어가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검사님이 구속만기가 넘어갈 위함이 있으니까 구속만기 지나기 전에 차회 재판 기일 잡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재판부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재판부 휴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도 구속만기 넘겨서 풀려나든 말든 재판부 휴가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재판부는 진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그 판사 제2명에서 탈락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연락을 해와도 그 파일을 성범죄자에게 등사를 해주고 그 성폭행범이 풀려나든 말든 자기들 재판부 휴가가 중요하다는 이런 재판부 법정에서 대놓고 재판부 휴가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더니 결국에는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반성도 안 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성범죄자를 6년을 감형을 해줬으니 피해자 입장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어느 누가 이걸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1: 네. 이전에 JMS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석방 가능성이 있다 우려하셨어요? 지금도 그 우려가
2: 지금 저는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모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법무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답변이 온 게 뭐냐면은 정명석이 과거 징역 10년을 복역을 하는 동안 10년 내내 독거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두세 명의 그 수용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넓은 방을 정명석 혼자 10년 내내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1: 네.
2: 지금 이미 사회 문제화 돼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합니다만 지금 교도소라든가 구치소가 과밀 수용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명석은 10년 내내 독방을 쓰다가 출소를 했고 2022년에 출소 후 성범죄로 다시 구속이 됐는데 또다시 독거실입니다. 혼자서 넓은 방을 계속 쓰다가 이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공개가 되고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제가 바로 그때 이 자리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전교도소는 모두

0: 성범죄자에는 다 독거실을 제공하는 거냐, 왜 정면성만 계속해서 독거실을 제공하는 거냐라고 그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더니 그제서야 정명석을 혼거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혼거실에 두는가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최근 그 말씀드린 국회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세상에 관심이 줄어드니까 다시금 정명석을 이제 의료거실, 치료거실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프다 이거죠, 환자. 치료거실이면 당연히 침대가 있을 겁니다. 2인이 쓸 수 있는 치료거실에 정명석 혼자 계속 쓸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17년 성범죄로 확정받은 성범죄자를 침대 생활을 하게 해주고 치료거실이니까 당연히 에어컨도 있겠죠. 몸이 아파서 치료거실에 있는 사람을 노역을 시키지도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역 17년이라고 하는 건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저 성범죄자를 17년 동안 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지가 멀쩡한 성범죄자를 침대에서 생활하게 해주고 노역도 시키지 않고 에어컨 바람을 쐬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드러났어요.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다시금 2인실에다가 또 다른 환자를 하나 넣어서 두 명이 쓰게 만들었다. 이번에 국회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밝혀서 2인실을 다시 쓰게 된 거지. 지금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대전 교도소는 징역 10년 내내 독거실을 쓰게 해줬고 지금 이제 치료거실까지 하면서 에어컨 바람까지 쐬게 해주니 이 15년이 됐던 이 토착비리 이거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 진짜 강력히 형사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교정당국 내에 정명석과 JMS 비호 세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0: 실제로 있어요. 보는 게 아니고 정명석이가 징역 10년 살이하는 동안 대전교도소에서 정명석을 특혜를 줬던 사람. 정명석이가 출소 후에 그 사람을 월명동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초청을 해서 정명석이가 관광을 시켜줬고 그 교도관은 JMS 안에서 별명이 뭐였냐면 인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건데 이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를 써서 인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명석을 비호하는 교도관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서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고 정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지금도 정명석은 추가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정명석을 조사하신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정명석 너무나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정명석 재판에 제가 직접 방청을 하기도 했는데 9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정명석은 의자에 앉아서 꼿꼿하게 자세 하나 흐트러진 거 없었어요. 그런 정명석이가 어디가 아프길래 어떤 중병에 걸렸길래 10개월 동안 침대 위에서 생활을 하나요? 그 국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전교도소에서 어디가 아픈지는 절대로 못 밝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거예요. 이게 10개월 이상 계속 치료거실이 있게 되면 나중에 병보석이라든가 아니면은 형집행 정지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1: 그런 우려를
0: 하고.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1: 예. 교주가 수감됐지만 JMS 조직은 여전히 뭐 건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0: 넷플릭스 영향으로 이제 신도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각 대학가에서 정체를 숨긴 채로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도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각종 동아리로 위장을 해서 계속해서 신도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1: 예.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신도들을 포섭하고 있죠?
0: 뭐 여행 동아리 아니면은 무슨 설문조사를 가장을 해서 접근을 해서 대한민국의 뭐 여타 사이비 종교들이 신도를 포섭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체를 숨겨서 각종 동아리로 위장을 해서 계속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1: 예. JMS가 이제 언론사 그리고 뭐 각 기관마다 신도들이 포진해 있다.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실이?
0: 최근에 한 2, 3주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그 작년에 개봉한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에도 짤막하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정명석의 성범죄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을 하도록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JMS 안에서의 이름이 주수호였는데
1: 예.
0: 그 사람은 이제 넷플릭스 취재 당시에 자기는 JMS 신도도 아니라고 잡아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전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현직 경찰

0: 경찰관이 연쇄 성범죄자의 그 증거를 인멸하는데 동참을 했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22년 3월에 이제 홍콩 피해자와 호주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7개월 전에,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미국인 여성이 또 고소를 했었어요, 정명석을.
1: 예.
0: 그런데 이제 그게 제임스 신도 경찰관에 의해서 그 피해자 정보가 누설이 되는 바람에 그 피해자에게 제임스에서 압박을 가해서 그 미국인 여성은 두려움에 고소를 취하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이 누군지 거의 알고 있어요.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언론에 퍼지니까 그 여자 경찰관은 이름을 바꿔서 개명을 하고 성까지 어머니 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뭐 같은 조직 내여서 그런지 그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미진합니다.
1: 예. 대학생 때 JMS에 처음 갔다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인지하시고 탈퇴했다고 하셨어요? 수학자의 눈으로 볼때이 사이비 종교 JMS의 논리적 허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논리적 허점이라기보다는
1: 예.
0: 제 개인 경험, 제가 많은 탈퇴 신도들을 만나본 경험으로는 신앙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 아닌가. 오히려 신앙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은 그게 사이비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JMS라든가 또는 비슷한 유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풀었다. 정통교단, 걔네들은 이제 기성교단이라고 하는데 정통교단은 아직도 문자 신앙을 하는 바보 같은 녀석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예를 들어서 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말 그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걸 말 그대로 믿는 바보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요상한 비유를 성경 여기저기에 비유를 따와가지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야가 어린 나이에 성적인 타락을 했다라는 걸 비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1: JMS의 문제점은 교수님이 활동해 오신 게 30년이니까 이미 오래 전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어떤 뭐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이 JMS가 주로 엘리트를 중심으로 포섭을 합니다. 나이 든 사람보다도 젊은 청년들, 엘리트들, 대학생들을 많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버리고 싶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JMS에 전도가 돼서 그 행사장에 갔는데 그 행사장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와 있고 국무총리가 와 있고 그래서 정명석과 악수를 한다면 그 젊은 나이 어린 학생이 보기에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명석이 2018년에 출소한 이후에 정명석을 만나러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월명동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정명석 출소 후에 정명석을 만나겠다고 그 깡촌까지 찾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전직 검찰총장인 그 임채진 씨입니다. 임채진 씨는 정명석이 중국에서 잡혀와서 강제 압송됐을 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명석을 성범죄로 기소했을 때 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 후에 검찰총장이 됐었죠. 이런 검찰총장이 정명석이 출소하니까 그 만나겠다고 그 깡촌까지 가서 강간범하고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또그 강간범을 만나기, 전자발찌 찬 강간범 아닙니까? 그런 강간범을 만나기 위해서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했던 정세균 씨가 또 금산군 진산면 성만이 깡촌까지 찾아가서 정명석한테 문재인 대통령 시계라고 시계 선물을 하고 그래서 정명석이 그 문재인 대통령 탁상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정세균이가 나한테 선물한 거다. 그러면은 순진한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카이스트, 지금도 카이스트 총장 하고 있죠. 이광형 씨도 이제 또 출소 후에 월명동까지 가서 정명석이랑 반갑게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행실도 참 목불이인견으로 너무나 행실이 가벼운데 이런 사람들이 다 JMS의 그 간판이 되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피해자가 나오는 거다. 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0: JMS가 탈퇴하려는 이들 또뭐 피해 사실을 고소하려는 이들을 겁박하고 뭐좀 두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인데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 근본적으로는 일단 성범죄이기 때문에 본인 수치감도 있고, 그리고 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술 취한 취객에게 성폭행당한 것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라는 게또 개입이 돼 있으니까 본인이 더 수치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다 더 이게 두려운 게 종교 문제가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한때 재림 예수라고 믿던 사람을 고소하는 거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재림 예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정명석을 고소했던 메이플도 마지막까지도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에 끝까지 시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소하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여성분들이.
0: 우리 사회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1: 보통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하신 분들은 사회적인 편견을 많이 갖고 바라보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마는 사이비 종교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 뭐 국무총리도 사이비 종교 교주를 만나러 가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 보면 그중에는 또 상식적이고 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한 사람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을 좀 받아주셔야 그들이 사이비 종교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포용을 해줬으면은 사회 전체가 그 사이비 종교를 상대로 대응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잊혀진 계절 3권이 이제 완결편이라고 하셨어요?
1: 또 제가 싸울 일은 없어야겠죠.
0: 그러면 싸움이 끝났다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 JMS와의 싸움은 이어가시는 건가요?
1: 저는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제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 1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명석이 재판 중에 있고, 또 서너 명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혐의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도 제기를 해둔 상황인데, 지금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할 거지만, 저도 제 본업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제가 함께 할 것이고, 그다음엔 저도 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0: 잊혀진 계절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사이비 종교가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아마 대다수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냐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동네에 분명히 사이비 종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긴 말씀 들었는데요. 끝으로요. 30년 전 JMS의 친한 친구 따라서 발을 디뎠던 자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이비 종교에 발을 들이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1: 지금 사이비 종교에 포섭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전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 형제 또는 친한 친구들이 거기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 겪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직접 겪어봤다, 교회를 가서. 그래서 이 길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거 교만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할 때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 교만은 자기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주변의 충고를 귀담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0년 전에 저에게 충고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도영, 그 친구 따라 절대 가지 마라. 그 친구가 가자는 대전교회 절대 가지 마라. 신세 조질 수 있고 정말 팔자가 꼬인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0: 참긴 세월이에요. 30년 동안 우리 사회를 대신해서 싸워오신 겁니다. JMS와 싸움, 이제 잊혀진 계절을 끝으로 일상의 행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JMS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도영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6: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7: 새벽반 김치.
6: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8: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30년이라는 시간, 그 무게를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잊혀진 계절은 마무리됐지만 피해자들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 교수의 싸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CBS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0: 행정안전부.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당신의 재능을 잘 관리하라. 시간을 지켜라. 내면의 삶을 살찌워라. 지나친 소음은 피하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귀에 담아라. 가능한 한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걸어라. 전화기는 꺼두어라. 규칙적으로 일하라. 책 속 이야기, 글을 쓴다는 것에 나오는 제인 캐논의 이야기입니다.
3: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4: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3: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5: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